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9: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2: 저축은행.
1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12: 기대세요.
1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3: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1: 저축은행.
1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1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16: 여기는 가요 1999.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최근 문체부와 국어원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몽골 수도의 한글 표기를 바꾸었습니다. 러시아어 이름인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어인 울란바타르로 변경한 건데요. 2022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를 우크라이나어인 키이우로 바꾸고 영어 이름인 터키는 튀르키예로 바꿨습니다. 현지음과 현지 표기에 기반한 한글 표기가 우리에게도 더 편리하겠죠?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사람을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3: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촬영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6시 뉴스입니다. 빅테크 호실적과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자보다 0.29% 오른 7230.1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자보다 0.89% 오른 25114.4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새 협상안에 대해 그들은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지만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웠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화를 통한 협상 진전이 있지만 그들이 합의에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이란

지도부는 매우 분열돼 있고 두세 개, 어쩌면 네 개의 그룹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새 협상안 전문을 현지 시간 30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협상하는 데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전쟁 종식과 지속적인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미국이 과도한 요구와 위협적인 수사 그리고 도발적 행동을 멈출 경우 이란은 외교적 해법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유럽연합 EU산 승용차와 트럭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SNS에 EU가 합의한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승용차와 트럭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적었습니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새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승용차와 트럭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이란 전쟁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이란 석유 제품을 수입하는 창구로 지목된 중국 기업과 개인 등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산둥성 소재 칭다오 하이의 석유 터미널과 회사 대표, 이란 석유 제품을 실어 나르는 그림자 선단 선박 운영사 등입니다. 하이에는 지난해 수십 차례에 걸쳐 이란산 석유와 석유 제품을 수입해 이란에 수십억 달러가 흘러들어갔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해 전쟁 자금줄을 묶는 동시에 이란 석유의 약 90%를 들여오는 중국의 에너지 수급도 타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사고로 의식을 잃은 중학생 복싱 선수 가족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남희 사무총장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체육회는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사무총장의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하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 내륙에 0.1mm 미만이고 비는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0도, 부산 14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5도로 예보됐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약관.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6: 네, 안녕하십니까. 권순패 물음표 시작합니다.
7: 절세의 왕 절정.
8: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9: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8: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7: ISA는 삼성증권이다.
1: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권순표의 물음표.
3: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대한민국 대표 과학 커뮤니케이터, 천문학계 최신 이슈와 관련 지식을 우리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계신 천문학자시죠. 우주먼지 지웅배 세종대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3: 예, 요새 뜨거우시다고요.
4: 아, 뭐 조금 아쉬운 게, 예, 저는 아르테미스 미션을 정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내내 생중계로 봤거든요.
3: 예.
4: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항상 졸린 상태로 살았는데,
3: 예,
4: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사람들이 그 미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은 많이 안 갖는 것 같습니다.
3: 관심을 안 갖는 이유가요?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4: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일단 이번 아르테미스 2호 미션은 아직은 사람이 실제 달 표면에 그 발자국을 남긴 미션은 아니었기 때문에,
3: 예,
4: 그저 달을 돌고 온 거다 보니까 조금은 관심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옛날에,
3: 예,
4: 아폴로 11호 때 한번 우리가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때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3: 예,
4: 임시 공휴일로 그 착륙 날짜 때 임시 공휴일로.
3: 11호가 몇 년도였습니까?
4: 1969년입니다.
3: 69년.
4: 네.
3: 예.
4: 그래서 그 정도로 전 세계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3: 예,
4: 근데 이번에는 이미 뭐 옛날에 했던 거를 또 반복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약간은 관심이 그렇게 뜨겁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3: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했던 거를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4: 네,
3: 사람이 직접 막 땅에 내리고 이런 어떤 스펙타클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4: 그랬던 것 같습니다.
3: 너무 이게 화면이 정적이고.
4: 그쵸. 사실, 예, 우주 여행 그게,
3: 네,
4: 사실 굉장한 반전인데요.
3: 네.
4: 우리가 SF 영화 보면 엄청 화려하고, 네, 드라마틱한 장면이 많지만 실제 우주여행은 별로 바뀌지 않는 풍경이 쭉 이어지는 아주 지루한 여행일 확률이 높습니다.
3: 예. 네. 그래도 우주인들은,
4: 네,
3: 지구 밖에서 우리 지구를 쳐다보면
4: 맞습니다.
3: 이상한 느낌을 갖는다는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저도.
4: 맞아요. 예. 실제로 그런 효과를, 예, 따로 부르는 이름도 있거든요.
3: 예.
4: 그래서 조망 효과라고 불러요.
3: 예.
4: 그래서 약간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 모든 우주인들이 우주에만 갔다 오면,
3: 예,
4: 다 인류애가 넘치는 사람이 돼서 돌아옵니다. 또 유명한 명언 중에,
3: 예,
4: 우주에서 보면,
3: 예,
4: 국경은 보이지 않는다,
3: 예,
4: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3: 예,
4: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3: 예,
4: 작고 소중한 곳인지를 우주에만 가면 다 그렇게 깨닫고 오더라고요.
3: 예, 저도 아주 옛날에 읽은 책인데,
4: 네,
3: 그 일본 기자 출신의 작가인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주 비행사들만 인터뷰해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
4: 네,
3: 근데 거기,
4: 네,
3: 갔다 온 우주인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4: 맞습니다.
3: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에 굉장히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 것 같은데 하도 정말 오래돼가지고, 나는 자신을 보기 위해서 이토록 멀리 왔단가 뭐 그런 말씀이 굉장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토록 멀리 오고 나서야 나 자신을 보게 됐다든가.
4: 네.
3: 뭐 근데 거기서 사진 찍어보면 지구가 막 정말 푸른 보석처럼 반짝반짝하는데,
4: 네,
3: 그런 별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뭐
4: 그쵸.
3: 당연히겠지만 그런데 일단 그 본인에 관해서도 여쭤보지 않고 제가 바로 질문을
4: 드렸어요. 아닙니다.
3: 네. 우주먼지라는 그 개념이요.
4: 네네.
3: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4: 네.
3: 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을까 우리,
4: 네,
3: 지 교수님이. 우주에서 우리는 먼지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가 강합니까? 아니면,
4: 네,
3: 먼지 하나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의미가 강합니까?
4: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3: 네.
4: 사실 제가 먼지라는 키워드를 쓰게 된 건 그 천문학자 칼 세건이 했던 유명한

0: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몸은 뭐 탄소, 질소,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화학 성분을 만드는 공장은 예. 우주 통틀어서 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 내부에서 핵융합이라고 하는 반응을 통해서 네. 다양한 원소를 만들게 되고 그게 나중에 별이 터질 때 또 예. 우주 공간에 뿔뿔이 퍼지게 되죠. 예. 그게 또 한 줌 한 줌 모여서 지구가 되고 예. 생명체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인간도 하나의 별 먼지가 모인 작은 별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별이 남긴 먼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별의 유훈이다. 예. 이런 맥락에서 우주 먼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 그렇군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우주다. 뭐 이렇게도 해석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렇다면 그런 우주가 먼지가 어떤 생명이 된 우주가 우리만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좀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1: 예, 이 우주의 별의 수는 추정이 가능합니까?
0: 일단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안에만 예. 별이 한 3천억 개 정도 있다고 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런 은하들이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만 수천억에서 수조 개 단위로 있다고 추정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평균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안에서만 적어도 3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 정도의 별은 있는 거죠. 예. 게다가 그 별들마다 대부분 행성 하나 이상은 거느리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뭐 당연히 어딘가 우리처럼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그런 행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좀 비과학적인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0: 사실 예. 저를 비롯해서 예. 대다수의 천문학자들은 오히려 우주에서 생명이 살고 있는 행성이 지구밖에 없다면 그게 더 신기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저는 어떤 과학자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언뜻 생각해봐도 그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던 상식 중에 하나가 생물학인데요. 인간의 뇌는 1%만 사용하고 뭐 99%는 놀려주고 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걸 성인이 돼서 알았어요. 자연은 그렇게 자연을 낭비하지 않는다. 절대 네. 낭비하지 않는다.
0: 맞습니다.
1: 그 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 딱 만들어진 것이지 그렇게 자원을 낭비하면서 이 인체 중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뇌를 그게 낭비적으로 만들었을 리가 없다는 걸 성인이 돼서 알았어요. 그럼 네네. 같은 논리로 네네. 우주도 마찬가지야? 생명체?
0: 굉장히 재미있는 접근이라고 예.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비슷한 관점에서 또 천문학자 칼 세건이 했던 아주 낙관주의가 예. 반영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우주에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면 예. 그건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아주 끔찍한 낭비일 예. 것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관점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따져볼 때 조금은 고민해볼 포인트가 예. 하나 있어요. 우리는 지구에서 아름다운 행성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과연 우주의 어떤 진화 과정의 네. 목적이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재밌습니다. 예. 조금은 우리의 좀 지나친 자만심이 반영된 해석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구도 그렇고 또 지구 생명체도 그렇고 우주가 의도한 목적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단지 네. 물리 법칙에 따라서 우주는 자연스럽게 굴러가고 있었고 네. 그 과정에 잠시 그냥 중간중간 파생되는 예. 부산물 정도인 거죠.
1: 아주 우연의 산물일 정도.
0: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주가 워낙에 넓고 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와 유사한 행성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정황적으로 보면 그런 부산물, 예. 생명체라고 하는 부산물이 충분히 다른 곳에도 생길 여지가 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예.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1: 교수님 말씀에 많은 부분은 일반인으로서 공감을 하지만요. 이런 물론 목적이라는 생각은 저도 하지 않고 네네. 그러나 우연성이라는 측면, 확률이라는 측면에서 아까도 여쭤봤지만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예. 사실
1: 생명이
0: 예.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우연성. 예. 그 외계 생명체를 찾는 우주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 이 분야가 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당장 코앞에 있는 화성에서도 열심히 생명의 흔적을 찾아보고 있어요. 예.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화성에서 정말 뭐 실제 살아있는 생명체 혹은 가까운 과거까지 남아있었던 생명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예. 치면 그 순간 우리는 우주의 다른 곳에 당연히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우주 생물학이 되게 매력적인 게 1이랑 무한대랑 같은 그 예. 지위를 갖게 됩니다.
1: 예.
0: 하나만 발견해도 예. 그러면 지구랑 화성에밖에 없다 이게 더 이상해지는
1: 그렇죠.
0: 거거든요. 그러면 예. 당연히 다른 곳에도 무궁무진하게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0: 있기 때문에 그 단 하나라도 찾으려고 이제 열심히 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1: 예. 그런데 영화 SF 영화 좀 많이 보십니까?
0: 아, 저 너무 좋아합니다. 아,
1: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특히 뭐 외계인 침공 이런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네, 네. 이 제 짧은 지식으로 말이에요. 그 시나리오들이 전부 별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 우리의 과학 지식으로 관찰 불가능한 멀리서 날아온 외계인들이라면 침공에서 우리가 싸울 만큼 그런 과학 기술이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보면.
0: 네네.
1: 어떻게 보세요? 제 이 생각은.
0: 일단 예. 너무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예. 게 간단하게 보면 당연히 우리는 아직 지구 태양계를 자유롭게 못 벗어나고 있지만 예. 아주 먼 별에서 반대로 찾아오는 누군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보다 압도적인
1: 과학 기술력을
0: 갖고 있어야 하겠죠.
1: 예.
0: 근데 저는 약간 이 고민의 방향을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요. 예. 만약에 자신의 고향을 벗어나서 예. 우주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수준의 문명이 있다면 예. 과연 그들은 생뚱맞은 다른 별과 행성에 쳐들어가서 공격할 정도의 예. 호전성을 갖고 있을까? 저는 그럴 확률은 되게 낮다고 봅니다.
1: 예.
0: 왜냐하면 현재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과연 앞으로 머지않아 태양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러려면 최소한 우리가 지구에서는 살아남아야 할 거예요.
1: 예.
0: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호전성을 숨기지 못하고 지구에서 먼저 자멸해버린다면 우리가 우주에 진출하기도 전에 예. 우리는 사라져버리겠죠.
1: 예.
0: 그러니까 제가 약간의 낭만주의일지는 예. 모르지만 한번 기대를 해보자면 예. 우주에서 자유롭게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문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고향 안에서는 자멸하지 않을 정도의
1: 호전성이 없어야 된다.
0: 그쵸?
1: 평화주의자여야 된다.
0: 성숙한 어떤 윤리 네. 사상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1: 그런데 제가 거꾸로 다시 질문을 네. 드리면 호전성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목적성 때문에 어떤 뭐 더 인류보다 훨씬 더 고귀한 목적성 때문에 인류를 말살해야 된다고 어떤 결정을 할 경우에
0: 네네.
1: 아주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요. 그들 입장에서는.
0: 네네.
1: 그때는 우리가 상대가 안 될 것이라는 제 전제는 어떠세요? 그 과학기술 면에서 정말 상대가 안 될 거 아닙니까?
0: 아, 그렇죠. 예. 이것도 너무 재미있는 예.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주연합이 있는데
1: 예.
0: 그 우주연합의 회의 결과 예. 이 지구를 없애는 것이 우주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라는
1: 예.
0: 나름의 윤리적인 결정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뭐 슬프지만 우리가 그 숙명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게
1: 그렇겠죠.
0: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1: 예.
0: 해요. 근데 제가 또 재미있는 예. 그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은 사실 어떤 가정이 깔려있냐면 예. 우주에서 벌어지는 서로 다른 두 문명의 만남은 지구에서 벌어졌던 서로 다른 두 문명의 만남을 단지 우주로 확장시킨 것이다 라는 가정이 깔려있어요.
1: 예, 예.
0: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구에서 예를 들어 역사를 보면 먼저 운송수단을 발달시킨 더 발전된 문명이
1: 예.
0: 능동적으로 여행을 하고 능동적으로 남을 방문하고 쳐들어가는 입장이었죠.
1: 예.
0: 우리가 지구의 역사에선 그랬어요.
1: 예.
0: 그러면 과연 우주에서도 똑같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1: 예.
0: 지구는 하나의 행성입니다.
1: 예.
0: 이 정도 사이즈는 우리가 잘 노력하면 먼저 배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먼저 남을 방문할 수 있는 아주 비좁은 면적이라고
1: 예.
0: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주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1: 예.
0: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가 단순히 여행만 해서는 남을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1: 예.
0: 그러면 우리가 우주 공간에 어떤 식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1: 예.
0: 우리도 의도치 않게 다양한 방송 전파를
1: 예.
0: 지구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죠.
1: 예.
0: 그러면 빛의 속도로 날아간 그 전파를 만약에 누군가 먼저 포착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미리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만약에 우주 공간에 더 발전된
1: 예.
0: 그러니까 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전파를 바깥으로 쏘아내고 있는 문명이 하나 있고
1: 예.
0: 이제 막 우주를 진출하고 이제 막 전파를 쏘기 시작한
1: 예.
0: 우리 지구 같은 좀 낮은 단계 문명이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과연 둘 중에
1: 예.
0: 상대방의 존재를 먼저 깨닫는 쪽은 누구일까요?
1: 아, 그래요. 그 당연히 문명이 발달한 쪽 아닐까요?
0: 왜냐하면
1: 네.
0: 우리는 이제 막 전파를 쏘기 시작했기
1: 네.
0: 때문에 우리의 전파를 엿듣기 위해선
1: 네.
0: 우리 지구에서 가까운 범위 안에 그들이 살고 있어야만
1: 네.
0: 들을

0: 전파의 흔적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멀리
1: 우리가
0: 있어도
1: 먼저 알 수 있을
0: 우리가
1: 것이다.
0: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재미있게도 네. 오히려 우주에서는 네. 그 두 문명들의 만남이 오히려 더 발전된 쪽이 남에게 잘 발각당하고 네. 덜 뒤늦게 발전한 쪽은 아직 들키지 않는 네. 그런 재미있는 방식의 만남이 전 가능할 거라고 봤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네. 오히려 이걸 또 약간의 극단적으로 상상해보면 만약에 머지않아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탐색해보니까 네. 우주 곳곳에 우주 문명의 신호가 막 발견되는
1: 네.
0: 거예요.
1: 네.
0: 근데 이게 어떤 편견을 일으킬 네. 수 있냐면 결국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다수의 전파는 우리보다 앞서 나간 네. 세계들일 거 아니에요.
1: 네.
0: 우리보다 더 뒤처진 네. 이제 막 돌독기 들고 다니고 있는 행성이 있다 한들 우리는 그곳에서 전파를 못 볼 겁니다.
1: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0: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네. 어? 우주에는 다 우리보다 잘난 문명밖에 없구나 네. 라는 약간 편향된 네.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1: 네.
0: 그러면 도리어 어?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저들보다 한참 뒤처지고 있는데
1: 네.
0: 우리가 섣불리 저들과 신호를 주고받고 이렇게 나서도 될까라는 겁을 먹을 수도 있겠죠.
1: 네.
0: 그러면 인류 문명이 아 우리는 아직 부족하니까 이제부터 섣불리 우주 탐사하지 말자라는
1: 네.
0: 과감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게 소극적인 네. 결정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편향된 우주의 풍경 때문에 우리가 되려 겁을 먹고 실제 우주는 그렇지 않음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소극적인 문명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좀 상상도 해볼 수 있을
1: 네.
0: 것 같습니다.
1: 지 교수님도 걱정이 많으시군요.
0: 아, 뭐 제가 약간 망상하는 걸 네. 너무 좋아해서.
1: 아, 저도 좋아합니다.
0: 네.
1: 그런데 그런 망상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SF 영화 좋아하신다 그랬으니까 가장 그럴듯한 영화 뭐였습니까?
0: 아.
1: 우주랑 어떤 만나고 이런 것 중에.
0: 사실 네. 그렇게 두 가지 작품을 네.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하나는 네. 뜻밖에도 네. 트랜스포머입니다.
1: 아, 예.
0: 왜냐하면 예. 그 트랜스포머의 뭐 다양한 설정은 당연히 비과학적이고 예. 아주 자극적이지만 제가 딱 하나 포인트를 잡고 싶었던 게 그 지구에 찾아오는 외계인의 상태가 예. 생명체가 아니에요.
1: 아,
0: 기계 문명입니다.
1: 아.
0: 근데 예. 우리가 우주 공간이 워낙에 넓기 때문에 단순한 생명체만으로는 그 기나긴 우주 여행을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1: 예.
0: 보거든요. 우리가 한번 화성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예. 현재 사람이 간 적은 없습니다.
1: 예.
0: 단지 화성을 찾아온 대부분의 그 방문객은 다 로봇들밖에 없어요.
1: 예.
0: 그러니까 똑같이 누군가 지구를 먼저 온다면 그들의 살아있는 생명체가 온다기보다는
1: 예.
0: 그들이 보낸 로봇 탐사선이
1: 예.
0: 먼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예.
0: 그래서 기계가 온다는 측면에서
1: 예.
0: 트랜스포머가 더 말이 된다라고
1: 예.
0: 생각을 했고 또 가장 최근에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프로젝트 헤일메리라는
1: 예.
0: 영화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매력적이었던 게 아까도 잠깐
1: 네.
0: 말씀하셨지만 대다수의 SF 영화는 지구에 찾아오는 외계인들의 직업이 다 군인이에요.
1: 네.
0: 외계인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1: 네.
0: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도 지구 바깥으로 멀리 누군가를 보내고
1: 네.
0: 외계인들도 자신들의 어떤 누군가를 고향 바깥으로 멀리 보낸다고 하면 다들
1: 예.
0: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아니면 과학적인 호기심이 있어서 과학자를 태운 우주선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1: 예.
0: 했거든요.
1: 예.
0: 그러면 서로 다른 문명의 만남은 누군가 남을 쳐들어가는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각자 목적이 있어서
1: 예.
0: 우주를 탐사하고 있던 각자의 과학자들끼리 우연하게 만나는
1: 예.
0: 그래서 인간 과학자, 외계인 과학자가 만나는 그런 만남이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특히 프로젝트 헬멜이 너무나 명작이기
1: 아,
0: 때문에
1: 네.
0: 많은 분들이
1: 아,
0: 보셨으면
1: 좋겠습니다. 저 아직
0: 좋겠습니다.
1: 못 봤습니다.
0: 아,
1: 예.
0: 네.
1: 예. 그럼 이 유기체적 생명체.
0: 네.
1: 이거는 굉장히 어떤 원시적 단계. 우리도 이제 AI 발전하고 하면 이제 기계랑 합친다는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문명이
1: 네.
0: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 네.
0: 다만 어떤 문명이 자기네 고향을 버리고
1: 네. 우주로 나가려면
0: 멀리 우주로 네. 나간다고 하면 그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1: 네.
0: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 이건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이 우주에서 아까 생명 굉장히 우연적 현상
0: 네.
1: 이 우주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우연적 현상이란 가정이 훨씬 과학적인 것인데
0: 네네.
1: 그 우연적 현상 속에서 이건 교수님 전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만약 전공이 아니시면 뭐 말씀 안 하시려면
0: 네.
1: 이 엔트로피가 이 낮은 방향으로 굳이 이렇게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졌을 이유 뭐 목적
0: 아.
1: 이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0: 진짜 너무너무
1: 네.
0: 깊이 있는 좋은 질문인데요.
1: 네.
0: 이 엔트로피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네.

0: 잠깐 다른 질문을 하나 네. 해볼게요. 우리가 방을 청소를 며칠 안 하면 네. 금방 먼지도 쌓이고 어질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뭐 잔소리를 하면 이렇게 변명을 하고 네. 싶을 수도 있겠죠. 아, 방이 어질러지는 건 내 네. 탓이 아니다. 네. 우주는 원래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무질서해지고 네. 난장판이 되어가는 게 우주의 섭니다. 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을지도 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되지 못해요. 네.
1: 우리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럴 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방을 치우고 깨끗하게 네. 정리한다 한들 그동안 또 방이 후끈후끈해지고 네. 방 안의 공기는 더 빨라지겠죠. 네. 그러면 결국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엔트로피가 아. 항상 증가한다라고 네. 이야기할 때 여기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숨어 있어요. 예. 항상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냉장고가 네. 엔트로피 역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생명체 자체가 그렇고요.
0: 맞습니다. 예. 생명체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생명체를 만들면서 지역적으로는 엔트로피가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고 예. 또 생명활동을 하면서 뇌가 뜨거워지고 또 부산물을 남기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커진다. 언제나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그 비좁은 그 영역만 보면 막 엔트로피가 말도 안 되게 네. 거꾸로 역전하는 것 같은
1: 아, 왜 그럴까를 생각하는데 아 그렇군요. 저는 네. 왜 굳이 이 우주의 질서라 어긋나기 엔트로피를 네. 낮추는 방향의 어떤 이런 유기체 생명이라는 네. 걸 탄생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0: 사실 생명 말고도 네. 별이 만들어지는 것도 지역적으로 보면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사방에 흩어져 있던 입자들이 중력으로 모여서 네. 하나의 비좁은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별의 탄생도 엔트로피 역전입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또 그 중력을 통해서 우주가 일을 하고 우주가 여전히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주는 여전히 평화롭게 네. 엔트로피가 늘어나고
1: 아,
0: 있는
1: 그렇군요.
0: 거죠.
1: 그렇군요. 네. 아, 그건 정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저는 왜 생명체란 기묘한 현상이 네. 벌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늘 해가지고 네. 근데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별게 아니군요. 그런 의미에서도.
0: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우주는 팽창하나요?
0: 네.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5: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4: 탄탄방수
5: 대형방수전시장 운영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0: 여러분은 지금 권선표의 물음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1: 이건 굉장히 어떤 약간은 저열할 수도 있고 약간은 또 본론적일 수도 있는데 우주밖에 뭐가 있습니까?
12: 아, 이게 진짜 네. 너무 어렵고 네. 항상 천문학자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저희들은 이제 하도 이 똑같은 답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별로 불만스럽지 않은데 네. 아마 이 답을 듣게 될 네. 우리 진행자분이나 네. 청취자분들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드실 수도 네. 있거든요. 우주가 곧 전체이기 때문에 네. 우주 바깥이라는 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네. 제일 와닿을 수 있을까를 저도 여러 번 고민했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어렸을 때 배웠던 집합을 잠깐 네.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전체 집합 U가 있고

0: 커다란 전체 집합 속에 우리가 A, B, C 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죠. 예. 우리가 집합 문제를 풀 때 A와 B 그리고 그 바깥을 고민하긴 하지만 예. 딱 네모나게 경계를 그려놓았던 U 바깥 예. 종이의 면적을 예. 고민하진 않아요. 예. 모든 문제는 그 U라고 하는 예. 전체 집합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주가
1: 개념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네. 그럼 종이는 없나 이런 우주에 종이는 없습니까?
0: 사실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전체가 그냥 모든 시공간의 전체이기 때문에 예. 우주라는 건 좀 기묘하지만 예. 우주보다 더 큰 세계라는 건 사실 물리학적으로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1: 그 빅뱅 이전에는 없는 겁니까? 뭡니까? 무?
0: 그 사실 우리가 우주의 빅뱅을 우주가 원래 한 점이었다가 네. 그게 팽창해서 이 거대한 우주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점이었던 우주 바깥에는 네. 또 뭐야? 네. 이제 이런 질문이 네. 따라오거든요. 근데 여기엔 좀 미묘한 물리학적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우주가 태초에 점이었다고 할 때 그 점이 어떤 뜻이냐면 우주가 처음, 그러니까 영살일 때, 예. 우주가 영살 먹었을 때 그 시점에서 빛으로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사이즈가 점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가 아직 시간이 흐르지 않았으니까 빛이 여행한 그 거리도 제로일 거고 예. 그럼 당연히 그 시점에 어디에서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관측 가능한 우주도 점이었겠죠. 예.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우주 공간은 애초에 무한하게 있습니다. 예. 단지 태초에는 무한에 가까운 높은 밀도로 예. 그 무한한 우주 공간이 아주아주 촘촘하게 수축이 되어 있던 예. 상태였던 거고요. 그런 무한한 밀도에 또 무한한 사이즈의 우주가 균일하게 팽창하면서 예. 여전히 무한하지만 넓이는 무한하지만 빠르게 팽창하면서 밀도가 옅어졌을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물리학적으로 우주의 진화를 이야기하면 우주의 크기, 우주의 지름이 커졌다가 아니라 네. 우주의 밀도가 희석되고 있는 거라고 있다.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태초부터 우주는 무한했고 네. 단지 우리가 그 시점에 빛으로 관측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제로였던 것뿐이에요.
1: 관측 가능한 그 제로에 가까운 점. 네. 그 외부에는 뭐가 있느냐는 질문은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백지.
0: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가 딱 138억 년만 살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빛을 통해 거슬러 갈 수 있는 우주는 138억 년 전까지만 예.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지구에 살면서 200억 살 된 우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우주가 살아온 세월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실제 우주 공간은 우리가 지금 빛으로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까지 예. 끝없이 펼쳐져 있을 거예요. 예. 단지 우리가 실제 관측으로 파악하고 물리학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질적으로 우리 영향을 주고 있는 우주가 경계가 있을 뿐인 네.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깥의 우주는 그냥 끝없이 있는 거고요. 네. 단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우주는 네.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하는 경계 안에 갇혀 있을 뿐인 겁니다.
1: 지 교수님 혹시 종교가 있으십니까?
0: 저는 고백하자면 네. 개인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1: 예, 네. 저도 종교 무교인데 네. 저는 관심 있는 게 이제 어떤 불교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0: 아,
1: 깨달음을 이건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0: 네네.
1: 뭐 이건 전혀 웃어넘기셔도 됩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존재들은 이 우주의 진리를 알았다고 추정하세요?
0: 아, 저는 네. 그 약간 그 과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그 깨달음, 그러니까 과학적인 발견 혹은 우리가 진리를 네. 향해 나아간다는 게 약간은 그 수학에서 말하는 끝없이 수평선을 향해 나아가지만 네. 영원히 닿지 못하는 네. 점근선 같다고 생각해요.
1: 예.
0: 그러니까 점차 그 진리의 언저리까지는 다가가겠죠.
1: 네.
0: 과거보단 좀 더 가까워졌을 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 그래프를 그리면 그 y가 제로인 예. x축에 따라서 쭉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영원히 만나지 않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저도 그런 식의 어떤 그 수준이지 않을까.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우주가 정말 어떤 진리를 숨기고 있다면 예.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 예. 거기에 닿진 못하겠지만 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음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이게 비과학자인 저로서는
0: 네.
1: 부다가 무엇인가 직관적으로 봐버린 게 아닌가.
0: 아,
1: 본질적인 무엇인가를.
0: 네네.
1: 뭐 그런 어떤 추정? 뭐 믿음?
0: 네.
1: 믿고 싶은 마음?
0: 네.
1: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아. 봐버린 거 아닌가. 진짜 이 본질적인 어떤 그 과학적 진실을.
0: 네네.
1: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런 말들이 보면요. 지금 현대 저도는 잘 모르지만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거랑 거의 굉장히 딱 떨어질 정도로 유사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예. 그러면 그분은 뭔가를 보신 게 아닌가. 다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0: 박지 교수님은
1: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빅뱅 이론 아니면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사실 당장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휘로는 설명이 돼요. 수식 안에서는 정말 깔끔하게 설명이 되지만 이거를 일상적인 우리 언어로 뭐 영어든 국어든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약간 애매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과학의 신비주의적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양자역학, 뭐 빅뱅 이론 지극히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마법을 다루는 것처럼 좀 호도되는 측면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뭐 예를 들면 어떤 불교에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지금에 와서 보니 양자역학적인 측면과 되게 잘 맞닿아 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린 이미 양자역학, 빅뱅 이론 같은 현대적 과학 개념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머리에 지금 집어넣고 과거의 선구자들이 남긴 모호한 우리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모호하고 종교적인 문구를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그 문구를 썼던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배경을 투영해서 보다 보니까 마치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측면도 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하나 재미있는 게 그 종교인도 그 종교 어떤 선구자도 아니었지만 그 작가 에드가 알렌포라는 사람이 유레카라는 시를 썼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놀라울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는 빅뱅 이론의 개념이 우리 언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한 점에 모여있던 작은 세계가 순식간에 사방으로 팽창하고 순식간에 많은 입자가 만들어지고 또 심지어 우주에는 빛나지 않지만 질량을 갖고 있는 별들이 있고 이게 막 요즘 이야기하는 막 암흑 물질처럼 들리고 되게 비슷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 에드가 알렌포가 오늘날의 빅뱅 이론과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을 알고 그런 이야기를 썼을까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단지 시적인 어휘였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앨런포가 그 시를 썼던 시점이 심지어 우리 우주가 우리 은하가 전부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 바깥에 외부 은하가 있다는 것도 몰랐던 시절에 쓴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적인 과학적인 어떤 통찰이 담겨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날 그 특히 종교 경전에 쓰여있는 문구들의 특징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굉장히 은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지는 사실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현대 과학을 알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시대적인 그 이해를 투영해서 그때 선구자들이 썼던 단어나 문구를 더 멋지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으로 이미 앞서서 이 모든 미래를 내다보고 있던 존재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단지 문화적으로 봤을 때 시대에 따라서 같은 단어, 같은 문장도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즐기는 그런 문화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0: 역시 과학자는 과학자시네요. 근데 전 아직도 그런 어떤 그 지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도 말입니다. 그가 어느 순간 그 고도의 어떤 정신 집중 작용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직관적으로 어떤 이 과학적 진리를 봐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 네네.
0: 그런 생각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사실 뭐 당연히 우리는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그럴 가능성도 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또 그 사람이 어떤 통찰을 이제 깨달았을 때 그 진리에도 사실은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밀하게 뭐 양자역학, 입자물리학, 빅뱅이론 그런 수학으로 점철된 방식의 진리의 종류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랬다면 당연히 그런 내용을 남겼겠죠. 하지만 그런 진리가 아니라 어떤 선 혹은 참된 무언가 이런 좀 더 윤리적인 측면에 가까운 진리도 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당연히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교훈이 많은 이야기를 충분히 남겼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가 워낙에 무겁다 보니까 진리가 모든 걸 다 총망라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한 진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수학적 진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각자 어떤 진리에 통달했다고 할 때 그게 어떤 종류의 진리인가를 또 조금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0: 듭니다. 역시 언어의 사용이 완전한 과학자시네요. 인문학자들하고는

0: 달라요. 언어의 사용의 어떤 그 용례가.
1: 아,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0: 꼭 칭찬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네. 농담입니다. 뭐 제가 지효수님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1: 재밌습니다.
0: 예. 그런데 다른 질문 좀 네네. 손에 잡히는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달을 이미 착륙을 했는데 왜 그동안 뭐 했습니까?
1: 아, 네. 진짜 너무나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저는 이번 아르테미스 미션이 너무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달까지 가는 거 너무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예. 근데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생중계를 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달에 갔으면서 왜 실시간으로 창문 바깥에 보이는 달도 안 보여주고 우주인들이 라이브로 달 여행하는 거 안 보여주냐 했어요. 예.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서 표를 받는 정책 결정자들도 굳이 사람을 계속 달에 보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만약에 아폴로 11호 때 처음 쐈을 때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끝없이 50년 넘게 이어졌다면 이미 뭐 아폴로 200호 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아폴로 11호, 12호를 통해서 당시의 프로파간다 경쟁에서 미국은 우위를 점했고 빠르게 미국의 시민들도 관심이 식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17호 다음에 18호, 19호, 20호까지 원래 예정되었던 것도 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냥 취소가 되었던 거죠.
0: 아, 정치적 이유였군요, 그냥.
1: 사실은 애초부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아폴로 미션의 시작 자체가 어떤 순수한 우주 탐사, 천문학적 연구가 아니라 지극히 프로파간다적 성격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충족하는 순간 임무는 끝났어요.
0: 아, 체제 경쟁에서 그러니까 딱 위에 서고 나선 이제 또 왜 이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된 거군요.
1: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1호부터 그 마지막 17호까지 전부 다 달에 갔던 우주인들은 백인 미국 공군 파일럿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좀 나쁘게 말하면 달에 세우기 좋은 정치적 마네킹을 거기에 보냈다고 비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17호 미션 마지막 미션이 되어서야 최초로 지질학자가 하나 갔어요. 그리고 과학자 한번 가고 끝났죠.
0: 대단히 정치적인 어떤 쇼였군요.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그 어떤 과학 본연의 목적보다는.
1: 맞습니다.
0: 근데 이건 완전히 여담인데 거기 가면 왜 조작설 많았잖아요. 네네. 왜 그거 어떻게 맨 처음에 보셨을 때 좀 흥미로웠습니까? 아니면 아유 말도 안 돼 이랬습니까?
1: 사실 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조작설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저도 아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주장을 하는 콘텐츠를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태 과학자 DNA를 타고 나서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웃기단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음모를 주장하시는 분들끼리도 서로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달에 꽂은 깃발이 펄럭이니까 이거는 달에 있는
0: 왜 펄럭이냐.
1: 고요의 바다에서 찍은 게 아니라 바람 부는 미국 내 바다의 사막에서 찍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동시에 어떤 주장이 있냐면 그 사진들을 보면 그 돌멩이의 그림자가 뭐 방향이 여러 방향이다. 이거는 그 실내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여러 개 두고 찍었기 때문에 또 그 그림자가 뒤죽박죽인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누군가는 바람 부는 사막에서 찍은 거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실내 스튜디오에서 찍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굳이 실내 스튜디오에서 에어컨 틀어서 바람 불게 찍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각자가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들부터 서로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음모를 주장하고 싶다면 먼저 정리를 하고 오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죠.
0: 예. 그 화성 뭐 식민지 네네. 가능합니까 일단은 첫 번째?
1: 저는 당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0: 당장이라는 게 언제까지 우리 당장입니까?
1: 솔직히 이제? 요즘에 뭐 스페이스X 같은 다양한 용감한 이제 모험가들이 뭐 2030년 안에 당장 사람을 달에 보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저는 조금은 대담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 가능한 시점이 온다면 조금은 전 보수적인 입장인데 2050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0: 2050년이면 가능합니까?
1: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뭐 저는 하여튼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빠른데 거기 어떤 화성의 생태계를 지구적 환경으로 에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까?
1: 말씀하신 네. 테라포밍, 네. 그러니까 화성을 지구처럼 바꾸는 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건. 생각해요. 네,
0: 다 신뢰를 만들어야겠군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네. 화성에 가서 산다고 하면 어떤 기지가 가능하다고 네. 보냐면 땅 속에 들어가서 네. 방공호 같은 지하 기지가 가능합니다. 네. 화성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화성은 지구와 달리

0: 자기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태양이 쏟아내는 우주 방사선이 그대로 화성에 쏟아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SF 영화 볼 때 제일 우스꽝스럽다고 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멋진 유리 도무로 된 예. 우주기지가 나와요. 예. 근데 그런데 살면 예. 피부 다 타버립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예. 유리 온실은 말도 안 되고 예. 화성의 흙으로 뭐 동굴을 만들어서 예.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화성 기지에서는 그 조망이 멋진 거실 같은 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1: 우주인들 이 앞에 이렇게 유리창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것도 불가능한가요, 그럼 화성에선?
0: 아, 그래서 사실 네. 이미 우주 정거장에 근무하는 우주인들도 네. 태양 활동이 난폭할 때에는 네. 그거를 단순히 유리로 덮지 않고요. 금속으로도 아예 그 투명하지 않은 그런 덮개로 그렇군요. 덮어버립니다. 아,
1: 못 봐도요?
0: 네.
1: 아, 그렇군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그 태양 활동이 왕성할 때는 아예 보질 못할 정도 덮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0: 두꺼운 썬팅이 된 헬멧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 예, 그럼 살만한 데는 아니네요. 오시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0년 후에 살게 되더라도
0: 네.
1: 그 실내 공간을 굉장히 어떤 뭐 좀 인류 친화적이게 만들 수는 있어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광활한 어떤 화성 땅을 보고 이런 생활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거의
0: 솔직히 저는 네. 화성을 지구 환경처럼 만드는 거는 크게 의미도 없고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기술적 제약이 있다고 생각을 예. 해요. 네. 그러니까 화성이 매력적인 건 화성이기 때문에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어떤 의미인가요?
0: 그러니까 네. 만약에 화성을 뭐 정말 기술이 뒷받침이 돼서 지구와 같은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예.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일 수 예. 있다고 예. 보는데 화성을 굳이 지구처럼 바꿔야 할까?
1: 예.
0: 화성은 또 화성 나름의 그들 나름의 생태계가 있고 자연이 있을 수 있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조금 했어요.
1: 예.
0: 그리고 전 하나 좀 조심스러운 게 우리가 화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다중행성 종족이 예. 돼야 한다라고 예. 하는 그 기저에는 조금은 무책임한 생각이 깔려있다고 예. 보거든요.
1: 어떤 무책임입니까? 예.
0: 지구에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예.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예. 자원이 고갈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예. 있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예. 우주만 가면 해결될 거야.
1: 예.
0: 라는 좀 우주 만능주의가 깔린 주장이라고 예. 생각해요. 근데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전히 지구에서 아무리 살기 힘든 사막이나 남극에 가도 화성보다 살기 좋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화성은 최선의 선택지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화성에 자꾸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나마 갈 수 있는 태양계 안에서 차악이기 때문에 예. 화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무책임하게 예. 다 벗어던지고 지구 망가졌으니까 예. 지구 버리고 화성으로 그냥 도망갑시다. 예. 이런 마인드라면 전 그냥 안 갔으면 좋겠어요.
1: 근데 이 그걸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은 인류의 방탕함을
0: 네.
1: 무한대로 확대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거를 좀 어떻게 표현해 보고 싶냐면 우리는 그러면 다중행성 종족이 아니라 네. 우주 화전민이 되는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지구라는 예쁜 숲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화성 불태우러 가는
1: 네.
0: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면 화성이 설령 지구가 됐다고 쳐도 네. 그럼 그 지구가 된 화성도 영원할까요?
1: 예.
0: 그렇지 않을 거예요.
1: 예.
0: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고치지 못한 이 습관을 그대로 화성에 가서 예. 살게 된다면 그땐 또 어디로 갈 건가요?
1: 예.
0: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예. 우주 만능주의, 우주에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예. 지금 이건 좀 제가 전문적인 가장 뜨거운 우주 관련 이론은 뭔가요 지금? 뭐 제가 주워 들은 거는 뭐, 네. 뭐 촉근 이론 뭐 이런 거 이건가요 아직도?
0: 아 사실 네. 분야마다 너무나 다양한데요.
1: 아, 그래? 네.
0: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네. 있는데 그 팽창하게 하는 원천 네. 에너지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1: 네.
0: 물론 이건 아직 그 가상의 개념인데
1: 규명되진 않았죠.
0: 그러니까 실제
1: 규명되진 않았죠.
0: 네. 네. 아직은 이론적으로 존재하고 네. 있는 개념인데
1: 네.
0: 이 암흑 에너지가 정말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1: 네.
0: 우주가 앞으로 끝없이 더 빠르게 가속 팽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암흑에너지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오히려 우주는 다시 빅뱅의 상태로 회귀할 것이냐
1: 아, 예.
0: 뭐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예. 동료들하고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제 입장에서는 제일 뜨거운 예. 주제 중에 하나라고
1: 그 가설은
0: 생각합니다.
1: 이름이 뭔가요? 뭐 어떤 이름이 있나요? 그 가설의 이름은?
0: 네, 이거는 이제 우주 가속 팽창이라고 부르고요.
1: 예.
0: 그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을 암흑 에너지,
1: 예.
0: 다크 에너지라고 합니다.
1: 예. 아까 제가 여쭤봤던 촉근 이론 이런 건 다 해결됐습니까? 증명됐습니까?
0: 아, 사실 고백하자면 예. 그런 그 수학적인 이론 물리학적인 이야기는 조금은 제 분야와
1: 다르시군요.
0: 거리가
1: 약간.
0: 멀긴
1: 예.
0: 한데
1: 예.
0: 제가 건너 듣기로는 예. 여전히 실험적 증거가 너무 부재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물리학자들도 예. 좀 지쳐가는 분위기인
1: 그래요.
0: 것 같더라고요.
1: 아, 그렇,

0: 아, 지쳐간다.
1: 네.
0: 거기 딱 느낌이 오는데, 아, 지쳐가는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1: 그쵸.
0: 규명이 너무 안 되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 아인슈타인 같은 어떤 천재가요.
1: 네.
0: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과학하는 제 친구들, 이제 그 당시 학생일 때, 보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지금도 탁탁 등장해서 인류의 어떤 이론적 점프를 해내고 있습니까, 지금도?
1: 아, 너무 중요한
0: 예.
1: 질문인데요. 전두 가지를 이야기해보고 싶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사실 지난 100여 년 동안 천문학과 물리학에 했던 거를 전 어떻게 요약하고 싶냐면 아인슈타인이 옳았음을 입증해온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인슈타인 남긴 수많은 숙제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역시 맞았어, 역시 맞았어를 입증해왔던 거죠. 그런데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좀 귀여운 표현을 해보면 이 정도면 쿨타임도 찼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다시 아인슈타인도 고전 물리학의 이제 위치로 좀 가시고 새로운 물리학에 또 등장해서 또 뒤집어 엎어버리는 대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0: 아직 안 나왔군요, 그러니까.
1: 아직은 그런 변화까지 가진 못했어요. 대신 이제 조금씩 그 문제들이 튀어나오고 있죠.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과학의 그 역사가 되게 재미있는 게 그 기존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교적 사소한 이슈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처음에는 그것만 잠깐 좀 떼워서 해결합니다. 잠깐 다른 보정을 하거나 다른 이론을 잠깐 떼워서 그냥 누더기를 만들어요. 근데 이 누더기 조각이 한두 개일 땐 상관없거든요. 근데 점차 여기저기 온갖 분야에서 우리도 이상해, 우리도 이상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여서 고민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지금 다져왔던 이 기반 자체가 또 허술한 거 아닐까? 또 다른 기반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천재가 전
0: 아,
1: 아직은 나오지
0: 그렇군요.
1: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인슈타인의 한 99%까지 해당하는 멋진 분들은 계속 나오셨었죠.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고. 그래서 전 여전히 이제 발전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아인슈타인도 아무것도 없는데 툭 튀어나온 인물은
0: 그렇죠.
1: 아니었습니다.
0: 당연히.
1: 아인슈타인 이전에 또 직전에 너무나 훌륭한 물리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조만간 나올 때가 된것 같다는 기대도 있고 또 그런 천재가 아무도 없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0: 뭐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1: 아,
0: 어느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아, 저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재밌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UU. UU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3: UU 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2: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

0: 안전.
1: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여러분은 지금까지 권순표의 물음표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밤 8시 유튜브로 먼저 방송되며 토요일 아침 6시 5분에 라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의 궁금한 이야기, 권순표의 물음표,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6: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7: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8: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9: 어? 여긴 어디지?
7: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8: 다녀오겠습니다.
9: 어? 토끼다!
8: 길을 잃었어!
9: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7: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10: 집에 데려다 줄게.
9: 누구세요?
7: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9: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7: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8: 아빠!
9: 엄마!
11: MBC 라디오.
12: 경동 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3: 비결이 뭔가요?
12: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3: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12: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3: 경농이 만듭니다.
14: 자, 따라해보세요.
15: 이카운트 ERP
16: 4만원
14: 회계관리.
15: 이카운트 ERP
17: 4만원
14: 재고관리.
15: 이카운트 ERP
14: 4만원 생산관리.
15: 사업 성공
17: 함께해요.
1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5: 이카운트
14: 가입비 부가세 별도.
18: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19: 와우
18: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9: Yeah.
2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18: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1: 인쇄는 와우 프레스.
2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3: 제가 들어드릴게요.
24: 여기 앉으세요.
2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5: MBC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산 자동차 관세를 다음 주 25%로 인상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이익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이 공동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EU의 이익보호를 위해 옵션들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른트 랑의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관세 인상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EU는 이행하지만 미국이 계속 약속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북 상주시 내서면 서산 영덕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0: 청주 방향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SUV를 추돌한 뒤 앞서가던 다른 차량 석대도 사고에 휘말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음 추돌을 당한 SUV에 타고 있던 60대가 숨졌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등 모두 6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가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8억 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달아난 50대 여성을 추적 중입니다. 동호회 회장인 여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안산 시흥 일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셔틀콕을 싸게 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돈만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5명, 여성이 챙긴 금액은 8억 원 상당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경기 중 쓰러져 의식을 잃은 중학생 복싱 선수 가족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남희 사무총장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체육회는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돼 사무총장의 직무와 권한을 즉시 정지하고 조직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대통령배 복싱 대회에서 쓰러져 8개월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부모에게는 아들 이렇게 된 걸로 한미천 잡으려 하는 건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새 협상안을 전달했다는 소식에 종전협상 지속 기대감이 커지며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8.17달러로 전장보다 2% 하락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2도 등 전국적으로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해진 틀 안에서 일하는 분들만 노동자로 여겨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지요. 일하는 방식은 달라도 권리는 같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함께 넓어질 때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MBC
1: 라디오.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2: ON!
1: 경농의 스티온
2: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1: ON!
2: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1: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2: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러우 전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연이어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어느덧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전쟁, 그 참혹한 실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이 자기 나라 세금으로 주일미군 기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러는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우리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0: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월 2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5: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앤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세종대 글로벌 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5: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5: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8: 네.
5: 현재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8: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정유시설들을 잇따라 타격하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1,5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정유시설까지 타격을 하는데 이게 직선거리로 1,500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 경로는 이거보다 훨씬 길 거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5: 예.
8: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체 제작한 장거리 타격용 드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5: 드론이에요? 이것도?
8: 네, 맞습니다. 다 이제 장거리 드론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공습들을 보면 대체로 석유 인프라 타격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지난달에만 흑해 연안에 있는 투합세 정유시설을 3번이나 타격을 했고요. 물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 전쟁에 전 세계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스탠스로 전방위 공격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선택과 집중에 맞게 이 정유시설을 노려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그래요. 이 정유 시설만 노려서 공격한다. 이거는 지금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돼 있고 석유 수출길이 완전히 지금 교란돼 있고 이 틈에 러시아는 기회는 찬스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원유 수출하는데 그냥은 그 꼴 못 본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8: 그것만큼은 볼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러시아가 지난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수출로 얻은 하루 평균 수입이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이에요. 하루에? 네. 하루에 1조 원씩 벌었습니다. 이게 2월 대비하면 52% 늘어난 거고요. 최근 2년 사이

0: 최고치인데 뭐 러시아가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이득을 본 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중요한 거는 과연 이것이 실제로 러시아 전쟁의 어떤 러시아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실제 타격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지긴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석들을 내놓긴 합니다.
1: 그러면 지금 타격받은 이 정유시설 이런 데에서는 지금 생산은 멈춰버린 겁니까?
0: 생산이 안 되고 있고 현지 이제 크림반도 같은 지역 정유 시설들이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는데 일부 지역, 그러니까 크림반도나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 군인들이 전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 연료가 없어서.
1: 그 정도예요? 네, 수출은 둘째네 그러면?
0: 수출은 둘째고요. 현지에서 일단 군인들이 쓸 수 있는 연료용 그 연료 자체가 부족해서 전차를 움직이지 못하고 그 군인들이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급도 안 되고 뭐 전투는 당연히 어렵고 그 정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공세 때문에 정유시설이 많이 파격이 된 건 사실입니다.
2: 근데 이제 작년 겨울에 우크라이나 쪽에 전기 뭐 이런 에너지 시설이 러시아가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
1: 보복?
2: 보복전도 되고요. 이렇게 1,400km까지 날아갈 수 드론이 날아갈 수 있는 거는 뭐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이렇게 조종해서 날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
1: 아 근데 네. 드론도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2: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말 얘가 AI인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로 가기도 하고.
1: 아니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이 엄청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절반이 배터리 기능.
2: 네, 그리고 이제 태양열이나 이런 거를 가면서 본인들이 알아서 충전도 하기도 하기
1: 충전도
2: 때문에.
1: 충전도 된다고?
2: 요즘 그렇게 돼요. AI 드론 같은 경우. 그래서 임무만 주어지면 얘들은 날아가면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인간이 관여 안 해도 되는 정도의 작전인데 작년에 이제 사상 최초로 이제 AI 단독 작전을 우크라이나 정부가 성공적으로 한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런 식으로 본토 깊숙이 AI 드론을 넣는 작전으로 해서 타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1: 아무튼 전쟁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드론 강국이 되고 있는 거네요.
2: 세계 최고예요. 지금.
0: 탑티어입니다.
2: 네.
1: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영양실조에 걸린 우크라이나 병사들 사진이 공개가 됐다고요? 어느 상태였습니까?
2: 이 사진이 이제 공개되게 된 게 병사들의 가족들이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최고 동쪽에 보면 하르키우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하르키우에서 조금 더 한 100km 가면 쿠피안스크라고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강을 이렇게 가로질르는데 그 오스킬강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우크라이나군이 건너서 이제 러시아군을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강에 다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그 안에 고립돼갖고 거의 한 8개월째 그래도 교전을 하더라고요. 신기한 게.
1: 오, 고립됐는데도?
2: 네. 그래서 8개월째 거기에 있는 병사들이 고립된 채 교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보급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 전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제일 타격을 입는 게 보급이거든요. 왜냐면 본진을 넘어서 그 드론이 가서 타격을 하기 때문에 군수 트럭이나 뭐 이런 게 오면 사실 뻔하잖아요. 개활지에 이렇게 길에 그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오면 거길 타격하는 거죠. 그래서 보급이 이게 진짜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드론으로밖에 보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드론도 동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급이 잘 안 된 것 때문에 병사들이 정말 많이 말라가지고
1: 말 그대로 피골이 상처판 이런
2: 네,
1: 수준이었어요.
2: 그래서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하고 뭐 한 4일을 굶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계속 고립시키면서 드론이나 뭐 보급을 계속 끊는 러시아가 그렇게 끊는 이유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론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병사들이 뭐 한두 명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할 게 없겠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유럽이다 보니 우리 아들도 저럴 거라는 그런 아니, 생각을 하니까
1: 병사들이 이 정도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때요 지금 상태가?
2: 아니 그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최전선에 보급이 안 돼서
1: 있다는 특수 상황을
2: 네,
1: 알겠는데
2: 네.
1: 그럼 뭐 그건 알겠는데 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렇다고 지금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2: 그렇지는 않죠. 그 보통 굉장히 많은 가구들이 이제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 한 우리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런 걸로 버티는 국민들 되게 많고 그리고 실업률도 굉장히 많아서 청년들은 거의 취직이 안 되죠. 취직은 그냥 군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다

0: 보니까 러시아가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청소년들 또 꼬셔요. 청년들을. 니네
1: 우크라이나 청년들을 꼬셔요.
0: 네, 그래서
1: 러시아가?
0: 러시아인지 숨기고
1: 아,
0: 그래서
1: 러시아 있는 거
0: 예,
1: 숨기고.
0: 뭐 어디를 이렇게 불을 내면 내가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아서 넘어가가지고 체포된 청년들이 한 1,000명 가까이가 된다고 해요.
1: 아, 그래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우리 김영미 대표가 우크라이나 취재 다녀오셨잖아요.
0: 네.
1: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현지 이제 어떤 실상을 전해주셨는데 그 뒤에 뭔가 이벤트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0: 아, 제가 이제 그때 취재했던 이제 고려인, 우크라이나의 고려인들이 있는데 이
1: 들어봤고.
0: 고려인들이 살았던 마을이 다, 그러니까 그 러시아 점령지가 되다 보니까 모든 재산을 다 털려서 나온 고려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4년 넘게 식량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제가 갔을 때가 마지막 식량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끊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때 진행자님하고 라디오 한 거를 이제 우연히 들으시고 천주교에서 바보의 나눔에서 거의 2억 정도 되는 돈을 식량으로 이제 보내주시기로 하셨다고
1: 저희
0: 해요.
1: 방송 듣고
0: 예.
1: 오.
0: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 그래요?
0: 너무 감사한 마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고려인들 거의 막 잔치 분위기예요.
1: 아, 그럼 어떻게 직접 전달 경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 거기 다 네트워크가 다돼 있어요. 고려인들은 뭐 모든 걸 정말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1: 그래요?
0: 육로부터 시작해갖고 네트워크가 다돼 있어서 전부 택배로
1: 택배로?
0: 예.
1: 오, 그러니까 그러면 돈만 기부를 하면
0: 네.
1: 알아서 어떤 그 물자 사가지고
0: 네네.
1: 가정 배달까지 다 돼요?
0: 다 일일이 트럭으로 해서 다 배달해드려요.
1: 오, 오.
0: 왜냐면 그 식량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1: 아이고, 그나마
0: 예.
1: 다행이네. 희소식이네.
0: 네, 맞아요. 저 정말 감동했어요.
1: 보람을 좀 느끼셨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0: 그럼요. 저는 그 눈앞에서 직접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었거든요.
1: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나저나 우리 장 교수께 여쭤봐야 될 텐데 지금 종전 협상은 지지부진한 거의 멈춘 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 거의 멈춰 있죠. 원래 종전 협상을 이끌었던 위트코프나 그 이런 주요 회담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란 쪽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1: 네.
2: 그래서 심지어 루비오는 우리 그냥 이거 종전 협상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도 최근에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최근에 자기가 이제 푸틴이랑 통화를 하고 다시 한번 종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젤렌스키는 뭐 이게 그냥 단순히 러시아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원래 얘기했던 완전한 휴전이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는 정유시설 폭격하고 있고 러시아도 계속 간헐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답보 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추세로 가면 결국은 이 러우 전쟁은 잊혀진 전쟁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3: 그럴까 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언제나 하는 말이 우크라이나를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를 지금 공개석상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개가 되지 않고는 있지만 최근 몇달 동안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이 중재하는 그런 어떤 비공개 협상들은 계속 있기는 있었어요. 대신에 그게 어떤 협상의 성과가 없었을 뿐이지 접촉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뭐 일종의 도니랜드 같은 거잖아요. 도니랜드. 그게 이제 네, 도널드 트럼프의 도널드와 뭐 땅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바스 러시아가 먹고 싶어하는 돈바스 지역을 우리가 도니랜드라고 이름 붙여줄 테니까 이제 너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라고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비공개 협상에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1: 미국식으로 이제 경기장에 이제 이름도 팔잖아요.
3: 그렇죠. 그런
1: 그런 거
3: 것처럼.
1: 비슷한
3: 예,
1: 거네.
3: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여기서 전투를 멈추게 해주면 트럼프 당신의 업적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조금 강하게 이 협상에 더 들어와 줘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 자체가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평화 협상에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라는 의미죠.
1: 근데 지금 뭐 트럼프가 이란에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2: 당분간 진전이 없을 것 같고요.
1: 예.
2: 지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5년째 접어들고 있고
1: 네.
2: 그리고 이란 전쟁도 지금 우리 지난주에 말했지만 트럼프가 약간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거기도 장기전이 될것 같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런 분쟁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0: 그 이제 5월 9일 날이 러시아
2: 전승절.

0: 이래요. 그때 이제 전승절 이벤트로 휴전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1: 그러니까 트럼프랑 푸틴의 통화 내용이 그 전승절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휴전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었죠. 예.
0: 일단 휴전이 되면 조금 희망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우리도 휴전되고 이렇게 됐지만
2: 휴전도 그 말이 휴전이지 뭐 지금.

0: 꼭 잃어버린 그 휴전이에요, 그게. 그지? 네.
1: 그리고 이전에도 사실 지난 4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면서 전승절대 휴전 아니면 부활절대 휴전하자 이런 얘기는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휴전이 결국은 깨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계속 목격을 해왔기 때문에.
0: 1차 세계대전도 크리스마스 이브였나요? 크리스마스 당일이었나? 하루 휴전한 적이
1: 있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휴전이 결과적으로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중재를 위해서 개입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이번 주에 많이 취했고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두 나라가 둘이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내가 니네 전쟁 끝내줄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너는 너희 전쟁이라 먼저 끝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여기다가 사실 러우 전쟁에서 중대한 변수가 지금 이란 전쟁 이후에 뭐 지금 트럼프가 무슨 뭐 좋은 동맹과 나쁜 동맹을 가려서 네. 뭐 지금 뭐 주독 미군 기지를 뭐 조정을 안 해, 뭐 안 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지금 미국과 나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이거 완전히 이게 직결 연결되는 거잖아요. 러우 전쟁 같은 경우 네. 그잖아요.
1: 맞습니다.
0: 유탄이 어떻게 될지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러시아의 아프리카 개입이 후순으로 밀린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1: 이게 최근에 말리에 있던 러시아 용병 부대가 철수를 했거든요. 말리의 특정 지역에서. 근데 말리가 4년 전에 프랑스군이 철수하면서 안보 공백이 생겼었고 그때 이제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을 동원해서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건데
0: 네.
1: 근데 여기서 철수를 한 겁니다. 러시아군이. 근데 이슬람 기반의 반군이 계속 좀 활동을 하는 횟수가 되게 늘었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병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말리까지 지원하니까 조금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발을 빼게 된 건데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 푸틴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했던 약속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서방은 아프리카의 치안이나 안보 유지를 돕지 못해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만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했던 건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러시아가 발을 빼려고 할 가능성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럼 그 국가는 또 무법지대가 되는 겁니다. 안보가 무너지니까.
0: 내전 상황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1: 맞습니다.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아프리카 쪽 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해질 수 있고 이미 중국이 지금 그 틈으로 계속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오겠죠.
2: 이게 이 러시아 용병 부대라고 하면 이 바그너 그룹인데 쉽게 말해서 하청업체예요. 전쟁 하청업체. 그래서 이 말리를 들어올 때 이제 말리 군부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가 알카에다의 어떤 본거지 같은 아프리카 본거지 같이 되어 있어서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키달 가면요. 이렇게 경호원이 없이는 못 돌아다녀요.
0: 그 정도요?
2: 예. 네, 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 말리 군부가 이제 정권을 창출하면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초청해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치안이 될 거다라는 거 해서 이제 그래도 그 명분으로 정권을 잡은 건데 이분들이 가시게 되면 이 군부 입장에서는 금방 다른 군부가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알카에다 쪽에서 또 공격을 할 거고 이러면 또 이제 몇천이 죽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0: 그래요? 그럼 현재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2: 만약에 이제 뭐 유럽이나 이쪽이 좀 조용하면 뭐 평화 유지군이라도 보내겠는데
0: 죄코가 석전도 좀
2: 그래서 못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러시아군이 러시아 그 업체가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3: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군이 직접 간다기보다는 소규모로 직접 정권이랑 딜을 해서 용병들을 보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여기 그 용병을 보내서 그 단기적인 목표들을 하면서 그 대가로 뭐 자원이나 이런 걸 받아오는 건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계속 전쟁이 되고 있는 한은 여기에서 이런 전략적 목표가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지금 말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부르키나파소도 되게 위험하고 그래서 몇 군데 그렇게 보내놓은 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러시아군이 도와주면 그래도 정권은 보호될 수 있다. 이런 믿음들이 흔들리는 게 이제 아프리카 안에서는 문제인 것 같으니까 러시아가 와서 지켜주면 그래도 정권은 보호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지속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말리에서 물론 지금 러시아 정부는 말리에서 우리 완전히 후퇴 안 한다.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지켜줄 거라고 말은 했는데 지금 상황상 그런

0: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신뢰들이 깨진다는 점이 러시아가 아프리카에서 가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어떤 조짐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입니다.
1: 그런데 이제 그 시리아가 그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것도 이거였거든요. 러우 전쟁이 나면서 더 이상 시리아를 우리가 옛날처럼 당신을 보호해줄 수 없어라고 해서 바로 결심하고 모스크바로 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러시아가 안보 후견을 한다는 거는 제3세계에서 굉장한 메리트였고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 코가 석자가 된 거죠.
2: 쉽게 말하면 이제 힘의 질서가 이제 완전히 재편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좀 단순화하면 이란 전쟁 때문에 러우 전쟁이 지금 저렇게 됐고 러우 전쟁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아프리카가 지금 유탄 맞고 있고 연쇄적으로 다 지금 물려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란 전쟁을 어떻게 좀 빨리 좀 끝내야 되는데 이것도 기약이 없다.
1: 근데 그게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덮는 또 다른 전쟁이 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2: 왜 자꾸 불길한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지금?
1: 계속 취재하면서 이런 불길한 가운데 취재를 하다 보니
2: 말이 씨가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0: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1: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0: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1: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0: 경농이 만듭니다.
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5: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1: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12: 네,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김영미 대표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이 자기 나라 돈 들여가지고 주일미군 기지를 지하화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거 아니, 기지가 이거 엄청 넓은데 이걸 어떻게 지하화한다는 게 어떤 구상이에요, 이게?
13: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제 주일미군 기지가 공격받는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반격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설비를 강화하고 그래서 미일 동맹의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뭐 저희 기억하시겠지만 이란 전쟁에서 중동 기지들이 다 박살이 났잖아요. 다 지상에 있는 기지들이죠. 사우디에서는 4,500억짜리 조기 경보기가 박살이 났고요. 이것들을 지하에 넣을 수 있으면 당연히 대응 능력은 좋아지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일본이 이걸 자비로 해주겠다고 이제 하고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도 공격을 받으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미군이니까 미군이 좀 부담하는 게 맞는데, 일본이 그럼 이걸 왜 자국 세금으로 부담하겠다고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당장 올해 안에

0: 일본은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 협상 이전에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방위비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증액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제스처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1: 기지를 지하화하는 거는 미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 군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드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지상에 있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공군력으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이 소형 드론이 날아오는 거는 막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건 우리 군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이제 기지를 다 지하 속에 넣어가지고 탐지도 안 되게 하면서 비밀스럽게 작전을 할 수 있고 요즘 또 AI 작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와 나오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컨트롤하는 기능이 더 많아진 거죠.
2: 이게 그래서 일본에서 혹시 그 공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추산치가 나온 거 있어요 혹시?
0: 추산치가 나온 건 아닌데 지금 보면 현재 언론에서 이제 계산하기로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5% 수준까지 올리라고 인 거잖아요.
2: 방위비를.
0: 근데 다카지사 하나의 내각이 들어서고 나서 이 주일 미군 분담금 뭐 특별협정 뭐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항목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GDP 대비 방위비가 한 2%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계산이 나왔고 여기서 5%까지 더 올리려면 우리 돈으로 175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지화화하는 비용까지 합친다면 거진 비슷하게 5% 맞출 수 있겠는데? 라는 계산들이 현재서 나오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딱 한 번 상위 표시하고 퉁치자.
0: 맞아요.
2: 일본 전략은 이거네.
0: 맞습니다. 네.
1: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쏘게 되면 한국에도 그 비슷한 걸 기대할 수도 있는 거죠.
2: 아니 이런 걸도 민폐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저 지하로 평택 기지랑 다 넣어줘 이렇게 돼버리면
2: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에 대해서 큰 소리 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데 야, 지금 세계 미군 기지 가봐라 캠프 험프리스만한 데 있나
0: 맞아요.
1: 근데 넓으면 이제 지하를
2: 완전히
1: 더 많이 해야 되니까
2: 초현대식으로 그 넓은 땅덩이 이렇게 저기 해줬는데 무슨 방위비 분담금 늘려라 이런 얘기하는 이런 거였는데 일본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0: 그쵸.
2: 말빨이 이게 이제 감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폐국이라니까 이게
1: 이렇게 통곡에 자꾸 앞에서 쏴버리면 아 이거 우리도 그 비슷하게는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2: 아 우리가 자진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3: 따라갈
2: 불길해.
3: 아닌데 이걸 이제 활용을 하겠죠. 활용해서
1: 그쵸.
3: 지금 일본이 왜냐하면 일본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번에 호르무즈에도 평화헌법 때문에 못 간다고 하고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리고 이제 미일 동맹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는 사실 불만이 계속 있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평화헌법 때문에 이라크 전쟁에도 저기 군대를 보내라고 했는데 일본이 못 보내 우리는 투방 지원만 하겠다 돈만 내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이 그 미국의 이제 그런 전략가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일본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자민당은 계속해서 특히 아베 이후에는 평화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적극적인 군사 활동을 그러니까 헌법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우리가 이걸 해주겠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그 제스처로 보여요. 그리고 하지만 한편으로 더 두려운 것은 지금 일본이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한국의 그 청구서로 미국의 요구로 다시 돌아올 것 그것이 또 있지만 일본이 이렇게 국방비를 늘리고 자국의 군대를 늘리는 것들이 앞으로 평화헌법을 수정해서 좀 더 그들이 말하는 정상국가 혹은 이제 그런 강력한 군사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우려들도 있어서 이 움직임이 그냥 좋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2: 그런데 그래서 하여간 트럼프 반응은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0: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직접 주일 미군까지 신경 쓸 상황은 아니라서
1: 네. 바쁘세요.
0: 네,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국내에서 이 소식이 화제가 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 때문인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번 주에도 피테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은 굉장히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그래도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2: 우리는 자주 방위비 3%도
0: 그러니까요. 방위비에 굉장히 많은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더 쓸 것이다라는 예고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사실 뭐 저는 걱정하지 않는데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한국은 미국한테서 방위비를 뭐 얼마 정도 올려라라기보다는 대중 견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확실하게 너희들이

0: 가는 거를 어떻게 충당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회보장 재정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 그런 특히 이제 지방세들이 이 소비세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최근에 그 일본의 지방 세 단체 전국지사회 시장회 정촌회가 정부의 그런 감세 정책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다시 2년 뒤에 8%로 올라가면 이게 더 싫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요 감세 정책이랑 요 국방비를 여기 이렇게 해서 GDP 대비 몇 프로 이상 가게 만드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일본 내에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뭐 재원이 있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 좀 나온다는 건데 좀 범위를 넓혀서 일본어에서 좀 확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다음에 또 미국이 아주 대놓고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국방비 늘려라.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여기저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뭐 미국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군사적 대비를 위해서 군사 지출을 늘리는 경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이러다가 군비 경쟁으로 막 치달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2: 그래서 이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 같은 대국들이 군사력을 키운다는 얘기잖아요. 군사비 경쟁이 이렇게 심각해 진다는 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규모가 큰 국가들이 충돌하는 건 군사비 증강으로 막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국방비 증강으로.
1: 왜냐하면 힘의 균형.
2: 그렇죠. 힘의 균형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쟁 억제가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이건 큰 국가들 얘기고요. 그 남아시아 쪽이나 이쪽 예를 들면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군사비 지출이 그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보다는 작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엄청나게 늘었고 이게 군사비 증강이 곧 이 군사력 증강과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는 걸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러니까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면 나무들끼리는 굉장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제
1: 그게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도 그렇게
2: 그렇죠. 네, 인도와 파키스탄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 주에 이 세계적으로 군사비가 이제 세계 최대 지출이 됐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CNN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지출 증가를 주도한 게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주로 사실 군사비 증강이 대폭 이제 확장이 됐고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대 교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세대 교체냐면 냉전 종식 이후에는 사실 전쟁 가능성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군사비 지출도 당연히 적었고 경제나 복지 중심의 정책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의 군사력 확대나 이란 전쟁 이런 것들로 위협이 높아지고 군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 지금의 세대는 위협이 현실화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대 교체가 된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을 곱씹어 보면 과거에 낙관적으로 국제지수를 보던 세대들이 이제 다 퇴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위기와 경쟁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세대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럼 또 안보 딜레마가 심해지고 또 사소한 계기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많아지고 이게 다시 군비 증강으로 이어지고 이 메비우스 띠처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0: 그러니까 군사비 증강이 반드시 과연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는가에 대한 가장 심각한 질문이 안보 딜레마의 문제죠. 내가 원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비를 증강시키는데 그것은 타국이 볼 때는 쟤네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네 하고 상황 안에 서로 경쟁이 군비 경쟁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원래보다 더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지금 있고요. 그런 군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세계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군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UN이나 UNDP에서는 이렇게 군사비를 증강함으로써 일어나는 사회경제적인 그런 그 효과들에 대해서 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니까 군사비로 재정의 많은 부분들이 지출되면서 기존에 쓸 수 있었던 복지라든지 그 사회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감소하면서 지금 뭐 그 기아 선상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구호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사비에 쓰이는 돈에 아주 적은 수준만 쓰더라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쟁으로 사람이 죽고 또 그 돈을 거기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죽고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전의 문법이 먹히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방편이 뭐냐면 동맹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우산 밑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그만큼 군사비 지출을 돌리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근데 지금은 동맹이 제일 무서운.
2: 맞아요.
1: 특히 미국이 제일 무서운.
3: 그러니까 그 동맹의 기본부터 많이 흔들렸다고 생각하는데.
1: 그러니까.
3: 동맹이라는 건 신뢰를 바탕으로 이게 엮여져야 되는 건데 지금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각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비 지출을 하는 데는

0: 우리는 알아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주국방을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우리 안 지켜준다라는 확신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나토나 나토에 같이 엮여져 있던 미국도 서로 사이가 갈라질 정도인데 이제 그동안 이런 동맹으로 인해서 우산 속에 들어가 있어서 뭔가 갈등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숨겨져 있던 곳이 이제 앞으로 갈등이 엄청나게 지금 나올 거라는 예상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1: 다른 나라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중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군사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국내적으로 그 전시작전 통제권 그 전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전작권 전환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준비 정도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뭘로 가냐면 군사비 지출로 갈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이 요인 하나에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는 게 주한미군의 성격과 위상의 역할이 변화. 그래서 우리는 서쪽으로. 그러니까 한반도는 니네가 지켜. 이러면 이것도 무기사라는 얘기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한 축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도 군사비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측면이 있잖아요.
2: 그렇죠.
1: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국뽕 채널이나 이런 걸 보면 많이 나오는 아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그 혁혁한 성과.
2: K-방산.
1: 그러면서 무슨 뭐 방산 수출 국 4위, 5위. 그러면서 이 그러니까 군비 경쟁이 벌어지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열린다. 뭐 이런 식의 주장. 있는데 이게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서 조화롭게 이걸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2: 이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국방비가 지금 국방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그렇죠. 때문에
1: 그렇죠.
2: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물론 안보 책임도 훨씬 더 많이 져야 되고 그만큼 국방비도 더 많이 지출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국방 차원에서의 권리 권익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장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3: 지금 사실 정부가 되게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도 쉽지는 않은데 한편으로는 그 전작권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잘 진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대지만 뭐 조건들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마 조건은 사실은 거의 다 맞춘 거고 이게 이제 정치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건데 더 문제는 지금 이제 그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에 있는 미군 그리고 한국을 같이 그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군사적인 기지로 사용하려는 우리 그때 미군 사령관이
1: 브런슨 사령관이
3: 의회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은 바다 위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철저히 경계를 하고 협상 안에서 잘 그런 그러니까 항상 동맹에는 연루의 위험과 그 버려질 수 있다는 그 두 가지의 위험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연루의 위험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유럽의 움직임에서 보듯이 나토라는 게 이제 사실은 미국의 국방에 상당히 의존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나토 스스로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각각 개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형식의 이제 자기 방어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기회에 국방비를 물론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군사 방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정부의 그런 과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우리 김영미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는 사실 우리가 지리적으로 봐서도 중국이 옆에 있고 저 일본이 옆에 있으면서 양쪽 군사로 치면 세계 강국을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치로는 참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호주도 만만치 않거든요. 요즘에 호주 같은 경우는 그 국방비도 물론 거기도 엄청난 증강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미군과의 합동훈련인데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게 호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되면 우리는 이제 북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레벨에 우리도 맞출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어쩔 수 없는 위치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위치가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방위비 3%라 하더라도 과거에 뭐 100

0: 5원 볼때 3%와 1,000원 볼 때 3%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국방비가 증강되는 것으로 계속 고공행진으로 가는 거 과연 누가 스탑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진짜 경쟁하듯이 계속 국방비가 올라갈 텐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한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한계 갈 때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1: 근데 가야 되는 게 이제 더 빠르고 넓어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닭갈치 행보를 짚었잖아요. 그게 군사 대국가 쪽으로 염두에 두고 내달린다면 또 어떤 군사적 어떤 힘의 균형을 또 이제 그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뭐 중국이니 북한은 또 이건 상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일본 변수까지 여기 이제 추가가 되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는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2: 안보 딜레마.
1: 그래서 이제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걸 수출을 한다라는 거 이전에 자국 방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돈 그 달러 들여 갖고 사오느니 우리가 생산하자. 그래서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 그건 뭐 저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필수의 문제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1: 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런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 한계가 있을 텐데 그 한계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1: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과연 100% 그러니까 국산화가 이루어졌느냐. 또 사실은 점검이 필요한 거죠.
3: 그러니까 지금 방산의 수출에 기뻐하면서 사실 잘 이야기되지 않는 게 지금 사실 미국이 이란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거는 미국은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무기들을 갖고 있고 비싸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란같이 드론 공격을 하고 이런 거기에 대한 방어가 사실은 그런 큰 무기들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한국군은 과연 그런 새로운 현대전에 얼마만큼 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뭐 다른 그런 것들을 천공이나 이런 것들을 팔고 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도 그런 드론 전쟁이나 이런 현대전에 한국군이 아직 대비가 덜 돼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그런 기초적인 것들부터 천천히 다시 점검해서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1: 그러니까
3: 생각이 듭니다.
1: 그 단적인 예가 이거잖아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에서 여러 번 접했는데 현대전이 이제 드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니까 엊그제 나온 뉴스 그 미국의 CSIS의 그 유명한 빅터 차.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킬체인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북한에서 공격 조짐이 있으면 그냥 원점을 미리 선제적으로 타격해버린다 이건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가본다면 이거는 구상을 다시 하고 그러면 소요되는 무기가 또 달라지고
3: 그렇죠.
1: 또 생산 얘기 나오고 수입 얘기 나오고 돈 들어가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군비 경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인데 비껴가기도 참 힘든 측면이 있다. 이게 좀 답답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산업 현장, 야외 현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품.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4: 권용주
0: 강다솜의
4: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5: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6: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3일 만에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충북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7: MBC 라디오.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8: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9: 환인제약.
11: 자, 따라해보세요.
12: 이카운트 ERP
13: 4만원
11: 회계관리.
12: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1: 재고관리.
12: 이카운트 ERP
11: 4만원 생산관리.
12: 사업성공
14: 함께해요.
1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2: 이카운트
1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5: MBC 8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일부를 철수시킬 예정이라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0: 16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중 5천 명을 철수시키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약 5천 명 철수를 명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수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전쟁에서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지원을 받지 못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일찍 철수해 3년 뒤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주 연설에서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군의 공격으로 이란 군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게 경기였다면 그들은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가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산 자동차 관세를 다음 주 25%로 인상한다고 예고한 데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이익 보호를 위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미국이 공동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조처를 한다면 EU의 이익 보호를 위해 옵션들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렌트 랑의 유럽의회 무역위원장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EU는 이행하지만 미국이 계속 약속을 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가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8억 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달아난 50대 여성을 추적 중입니다. 동호회 회장인 여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안산 시흥 일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셔틀콕을 싸게 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돈만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5명, 여성이 챙긴 금액은 8억 원 상당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경기 중 쓰러져 의식을 잃은 중학생 복싱 선수 가족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남희 사무총장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대통령배 복싱대회에서 쓰러져 8개월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선수에 대해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 부모에게는 아들이 이렇게 된 걸로 한미천 잡으려 하는 건가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2도 등 20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건 즉시 나를 깨워라. 나폴레옹은 위급 상황은 당연히 즉시 보고를 지시했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편지들은 답장을 참 늦게 해주는 걸로 유명했다죠. 이유는 받은 편지를 일부러 늦게 도착한 지 3주 뒤에 열어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웬만한 일에는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3주 정도면 이미 해결됐거나 거의 흐지부지 되더라. 요즘으로 치면 문자나 톡, DM 같은 걸 텐데 늦게 알거나 몰랐어도 됐겠다 싶은 게 꽤 많으니 나폴레옹이 참 영리했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5: 권영주,
4: 강다솜의
5: 차카
4: 차카.

0: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1: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0: 연휴가 길어요.
1: 네.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어린이는 행복하고 부모님은 또 허리가 휘청이는 그런 데이기도 하죠. 저 지금은 다 커서 성인이 됐지만 네. 딸이 어렸을 때 꼭 사주고 싶었던 어린이날 선물 있었나요?
0: 저는 뭐 애들이 타는 그 전통 자동차 이런 거 사주고 싶었어요. 근데 벤츠, 포르쉐, 페라리, 벤틀리 이런 차 사줄 수 없는데
1: 네.
0: 장난감으로 슈퍼카 한 대 사주고 싶었는데 이제 다 커버렸습니다.
1: 네. 아마 그게 모든 아빠들의 로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완구용 전동 자동차 꽤 비싸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런데 안전기준에 미달된 제품도 많다고요.
0: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다가와서 그런지 소비자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및 몇 가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봤더니 겉모양이나 구조, 제동 등의 물리적 안전성은 대부분 안전기준에 적합했는데 일부 제품에서 바람 가는 물질이 검출돼서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 내렸다고 하네요.
1: 아이들이 쓰는 물건은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고 또 구매하는 부모님들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겠네요.
0: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아이들을 오히려 해치게 만든다면 그게 더 슬프겠죠.
1: 맞습니다. 장난감을 만드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부모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0: 가정의 달이군요. 가정의 달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신나게 출발하겠습니다.

0: 박강성의 장난감 병정 들었습니다. 노래 제목은 좀 신나는데 노래 자체는 좀 슬펐어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1: 오늘 올데카는 제가 직접 다녀온 2026년 오토차이나 이야기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0: 차카차카 클릭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 올데카에서 못다한 오토차이나 소식 덧붙여보고요. 한국에서 철수하는 혼다코리아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1: 전문가 오셨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차 PD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KTX의 숨은 이야기를 한 보따리 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0: 네.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 기다립니다. 자동차 구매 상담, 교통사고 법률 상담, 정비 관련 궁금증까지. 아, 그리고 자동차 구매 상담도 환영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내 차 이야기도 받고 있어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9: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1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캐팍시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캐팍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팍시부로 예방합니다.
1: 캐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4: 권용주
3: 강다솜의
4: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3: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 시간입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2026 오토 차이나가 열리고 있는데 다녀오셨죠?
5: 아, 그럼요. 번개처럼 다녀왔습니다. 누가 저 끝에서 이쪽으로 좀 와줄래 해서 갔는데 가는데 네. 25분 걸렸습니다.
3: 걸어서요?
5: 정말 커요. 와. 어쨌든 뭐 그 내용이 한국에선 연일 중국의 전기차 발전 속도가 빠르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영하 30도에서 배터리 충전 실험하고 또 고전압 충전 배터리가 3세대로 등장하고 근데 현장을 둘러보면 그 속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충전 속도가 5분으로 빨라졌고 와. 또 배터리를 바꾸기도 합니다.
3: 바꿔요?
5: 네, 그냥 통째로. 그리고 온도 변화에 따른 배터리 성능 극대화의 기술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더군요. 이렇게 배터리 성능이 확보되니까 이제 중국의 자동차 회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배터리 경쟁하지 않는다.
3: 네.
5: 배터리는 그냥 전문 제조업체 거 갖다 쓰면 된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디자인하고 브랜드 차별화로 승부하겠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동일하잖아요.
3: 네.
5: 그리고 자율주행도 거의 동일 시스템이에요.
3: 그래요.
5: 그러면 기술 차별점이 없잖아요. 수많은 제조사가 경쟁해서 이기려면 강다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아야 되겠다.
3: 강다솜 맞춤인가요?
5: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하고 브랜드를 전문화한다는 거예요. 최근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하나의 그룹 내에 차종, 성격, 가격 등에 따라 가지고 여러 브랜드를 두는 배경도 바로 생존을

0: 고육 취책인 거죠. 재밌는 건 이 과정에서 브랜드가 성공하잖아요.
1: 네.
0: 엄청나게 키웁니다. 근데 약화되잖아요.
1: 네.
0: 가차없이 없애버립니다.
1: 아이고.
0: 이런 확고한 지배자가 이 EV 시장에 아직 없다 보니까
1: 네.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 취향 공략이고 소비자가 외면하면 그냥 브랜드를 되살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없애버립니다.
1: 아.
0: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우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우리나라 기업 현대차가 중국에서 EV 전문 브랜드로 현대자동차 내세우지 않고
1: 네.
0: 아이오닉 내세우잖아요.
1: 그렇죠.
0: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1: 아.
0: 현대차 아무리 내세워봐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이라는 전문 브랜드를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최근에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 청소기 기업들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어요.
1: 로봇 청소기 기업이요?
0: 네. 우리 저기 강다솜 아나운서도 집에 로봇 청소기 쓰죠.
1: 하나 있습니다.
0: 그 로봇 청소기 기업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그대로 덩치를 키우면 자율주행차다. 맞는 얘기잖아요.
1: 말이 되네요. 네. 말이 됩니다.
0: 그러니까 네. 우리는 작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것뿐이고
1: 네.
0: 이제 키웠다. 그래서 세계 1위 로봇 청소기 기업이 드림인데
1: 네.
0: 자동차 내놨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로보락이라고 있죠. 그 회사.
1: 네네네.
0: 그 회사도 자동차 내놨습니다.
1: 오호.
0: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시장 경쟁이 상당히 건전하다. 그러니까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경쟁으로 확보된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유럽이나 동남아, 중남미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많은 걸 좀 배울 때가 됐다.
1: 네.
0: 그러니까 EV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내수 보급이 최우선일 텐데 이게 이제 정책이든 시장 기반이든 보급이 빠를수록 사용자를 위한 배터리 에너지 밀도 향상, 또 충전 방식 다양화, 충전 속도 향상, 인프라 확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오고 그런 도전자들이 새로운 산업의 중심축으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하지만 한국은 이런 기업 정신이 조성되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모토시 보면서 정부의 지원은 새로운 도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좀 희망하게 되네요. 그런 부분을.
0: 네.
1: 못다한 2026 오토차이나 소식 잠시 후 김현재 기자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귀로 듣는 자동차 칼럼 올드카였습니다.

0: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한 주간 관심을 끌었던 이슈를 살펴보는 차카차카 핫클릭 시간입니다. 미디어팬 김현재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첫 소식,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모터쇼 소식이죠?
1: 네, 맞습니다.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국제 모터쇼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축구장 50개 규모의 면적에 1,400대 이상의 차량이 전시되면서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했는데요. 압도적 규모는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기 힘들었던 중국의 고도화된 기술들이 전면에 배치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2: 축구장 52개 그러니까 네.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0: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2: 우리나라의 제일 큰 전시장이 일산의 그 킨텍스 있잖아요.
0: 네.
2: 그런 거 16개 정도.
0: 16개?
2: 16개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끝이 안 보이겠는데요.
2: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중국의 기술력이 이제 정말로 유럽이나 미국보다 좀 앞서가는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1: 과거 중국 모터쇼는 거대한 드러낸 게 아니고요. 저온 환경에서도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실제 시연에서 차 표면에 얼음이 붙을 정도의 저온 상태인데 충전기 연결 5분 만에 배터리 용량이 10%에서 70%까지 충전되는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0: 와.
2: 아, 이거 제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이런 거 왜 하냐고. 그랬더니 중국이 북쪽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소비자들이 남쪽은 많은데 북쪽에서 안 사니까 북쪽을 공략하기 위해서 저온 성능을 빨리 개선할 수밖에 없었다.
0: 그렇군요.
2: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겨울이 꽤 길고 추우니까
2: 그렇죠.
0: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망설여지는 부분이 그 지점이기도 하더라고요.
2: 맞아요. 추운 지역에 계신 분들.
0: 네.
2: 이제 결국 이렇게 보면 전기차 기술 경쟁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외에 또 어떤 기술이 또 주목받는 게 있어요?
1: 네, 비아디 산하 브랜드 양황은 세계 최고 수준 속도 기록을 앞세운 고성능 전동화 기술을 선보였고
2: 예.
1: 국내 진출 앞둔 샤오펑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통한 인공지능 주행보조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크루즈 컨트롤이 앞차와의 거리나 속도를

0: 유지하는 수준이었다면 이 인공지능 시스템은 정밀 지도가 없는 구간이나 복잡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좁은 골목길에서도 차량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서 주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내연기관차 전유물로 여겨졌던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구현한 전기차들과 한 번 충전으로 무려 주행거리를 900km까지 늘린 전기차들도 등장했습니다.
1: 우리나라 브랜드는 없었어요?
0: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이번 모터쇼에 참가했는데요. 현대차는 전기차 브랜드인 아이오닉을 공식 출범하고 현지 전용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 V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한때 판매 호조를 보였는데요. 사드 사태 이후에 판매가 급감하면서 입지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현지 맞춤형 친환경 모델 투입을 시작으로 중국 시장에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 네, 베이징 국제 모터쇼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혼다가 국내에서 자동차 사업을 철수한다고요?
0: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일본 자동차 브랜드 혼다가 올해 연말부터 한국에서 더 이상 자동차를 팔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혼다는 지금 국내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팔고 있는데요. 이제 자동차 판매 사업은 중단하고 오토바이만 팔겠다는 겁니다. 2020년에 닛산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고 혼다까지 철수하기로 하면서 이제 일본 자동차 3사 중에서는 토요타만 남게 됐습니다.
2: 아, 혼다가 이런 결정을 왜 한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혼났나요?
0: 혼다가 한국에 진출한 지 무려 23년이나 된 브랜드고 네. 한때는 벤츠, BMW를 제치고 수입차 판매 1위에도
2: 그렇죠.
0: 올랐던
2: 뭐 1만 대도 금방금방 달성하고 그랬었죠.
0: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에 수입차 최초로 1만 대 벽을 깨고 1위를 하기도 했고요. 한국에 수입차 구매가 별로 없던 시절에 시장을 키운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8천 대에서 1만 대 수준을 꾸준히 팔다가 2019년에 한일 갈등으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번지면서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불매운동 이후에 2020년에 판매량이 3,000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작년에는 1,900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브랜드라서 함께 타격을 받았던 토요타는 다시 판매를 좀 회복해서 작년에 9,000대 이상을 팔았는데 혼다는 판매 후진이 좀 계속 이어진 거죠.
1: 유독 혼다의 판매 회복이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0: 신차가 나와야 브랜드가 노출이 되고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건데 혼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는 모델이 4종밖에 없습니다. 토요타가 최근 5년 사이에 출시한 신차가 10종 가까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또 전기차가 없다는 점도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혼다는 뒤늦게 전기차 개발에 나섰지만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개발을 중단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2023년에 국내 수입차 업체 최초로 직접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있던 딜러점을 전부 전시장 개념으로 바꾸고 온라인에서만 차를 파는 방식으로 바꾼 건데요. 판매량이 점점 떨어지는 가운데 차를 구매하는 방식마저 변화되면서 시너지를 좀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2: 근데 이렇게 철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본인이 혼다 차를 타고 있는 경우.
0: 네.
2: 내 정비하고 서비스 어떻게 되는 거야?
1: 그렇죠.
2: 안 해주는 거 아니야?
1: 맞아요.
2: 이런 걱정 제일 먼저 한단 말이에요.
0: 네, 다행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브랜드가 철수를 하더라도 기존에 구매했던 소비자들을 위해 최소 8년간 애프터 서비스를 지속해야 됩니다.
2: 예.
0: 차량 유지 관리 서비스, 부품 공급, 보증 대응이 포함되고요. 혼다 코리아는 이 8년의 의무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차카차카 핫클릭 미디어팬 김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체리필터입니다. 내게로 와.

0: 시간을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1600-0255 포스코 ENC.
2: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3: MBC 건축 박람회. 많은 관람객과 최고의 마케팅을 자랑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전원주택, 농촌촬영 쉼터, 이동식 주택, 리모델링, 조명, 사인, 가구, 인테리어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기쁘다 전문가 오셨네. 차카차카 담당자이자 철도 애호가 전현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4: 철도 덕후. 지금 MBC가 아니었으면 원래는 코레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죠?
3: 그 정도는 아닙니다.
4: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기차 PD 전현민 PD 오셨습니다.
2: 네, 저번 설 명절 때 출연하셨죠. 통일호, 비둘기호 이런 옛날 기차 이야기 해주셨는데, 와, 추억이 마구마구 막 떠오른다 하면서 청취자분들 반응이 좋았어요.
4: 자, 지난 명절 특집 때는 옛날 기차 이야기가 재밌게 진행이 됐었고, 오늘은 최신 기차 KTX

0: KTX가 이제 2004년에 출범해서
1: 그렇죠.
0: 이 최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최신형도 있으니까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일단 KTX가 우선 KTX, KTX 산천, KTX 이음, KTX 청룡 여기에 SRT까지 포함하면 모두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요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1: 예예.
0: 또 알면 지식인처럼 좀 익숙해 보이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한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좋습니다.
0: 요 아이템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 네.
0: 우리 차카차카를 이끌고 있는 안선영 작가에게 사전 검사를 맡았는데
2: 네.
0: 아 요거 해볼만 하다.
1: 아 그래요?
0: 네. 합격을 받았습니다.
2: 차카차카의 실세인데요. 안선영 작가가 합격을 주셨군요. 그렇다면 KTX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KTX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0: 그렇습니다. 한국 고속철도 KTX, Korea Train Express의 약자입니다.
1: 예.
0: 2004년 4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고요. 서울 부산을 2시간대로 연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고 국내선 항공편에도 비교 우위를 차지한
1: 그러니까.
0: 혁명적인 고속철도 시대를 연 주인공입니다.
1: 아우,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0: 센세이션을 했죠.
1: 이거 한번 타보려고 그냥 막
0: 인기 많았습니다.
1: 그 이름이 공모를 했군요.
0: 공모전을 여러 번 했고요. 그때 이제 언급됐던 후보들이 이런 겁니다. 코리아 특급.
1: 이거 박찬호 아니에요?
0: 그렇죠.
1: 축지.
2: 축지법.
0: 축지법이요. 고려선.
1: 고려선.
0: 네. 익스프레스타. 코레이서. 해모스.
1: 아, 재밌네.
0: 코리엔트. 미래로. 뭐 이런 후보 등이 있었고요. 막판에 이제 이름이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의 앞자를 따서 KTE가 될 뻔했어요.
1: 원래 앞자를 따면 이렇게 돼야 되는
0: 그렇습니다.
1: 거잖아요.
0: 그래서 이제 이 높으신 간부님들께서 영어 약자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영어 약자를 만들 때는 맨 앞자를 따야 돼.
2: 네.
0: 해서 KTE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1: 야, 이게 통신사하고 이름이 비슷해질 뻔했네요.
0: 그렇죠.
1: 오.
0: 그런데 당시 실무진들이 이 윗분들의 어떤 이러한 말씀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1: 전무님, KTE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0: 아닙니다. 어감이 좋지 않고 임팩트가 없고 KTX가 더 좋다고 이 실무진들이 거의 드러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의 고집으로 KTX로 예, 결정이 됐는데
1: KTX가 훨씬 낫죠.
2: 좀 더 입에 붙죠.
0: 그러니까. KTE면 어쩔 뻔했습니다.
1: 뭐 한국통신하고 저기할 뻔했어요.
0: 실무진들의 말을 이래서 들어야 합니다.
1: 그러니까 간부님들 네. 주목하세요.
0: 그래서 도입 5년 전인 1999년에 명칭이 확정돼서 KTX라고 정해졌고요.
2: 네.
0: 이 당시 한국 고속철도 입찰은 일본 신칸센, 독일 이체에, 프랑스 떼제베의 3파전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사실 우리 지형과 정치학이 많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일본이 가장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당시 기술 이전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분위기가 기술 이전에
1: 잘 안 해주죠.
0: 인색합니다. 그래서 애초 거부하면서 가장 먼저 탈락했고요.
2: 네.
0: 독일은 기술 스펙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 이전에 미온적이었고
1: 여기도 약간 일본하고 비슷해요.
0: 좀 간을 봤어요. 네, 할까 말까 좀 간을 봤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프랑스가 파격적인 수준의 기술 이전을 제시해서 바로 이제 낙찰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당시 프랑스 떼제베의 제작사인 아일스톰사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뒤에 알게 된 거예요.
1: 돈을 벌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군요.
0: 기술을 내어주더라도 낙찰을 꼭 받아야 할 절박한 상황이어서 이게 파격적인 수준의 기술 이전에 동의했다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을 전수해주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2: 네.
0: 계약을 했는데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세부 사항에 있어서 프랑스 측과 우리의 기준이 조금 달랐던 모양이에요.
2: 그래요.
0: 그래가지고 실제 가서 이제 기술을 이전 받아야 되는데
2: 네네.
0: 설계 기술이 있고
1: 설계가 중요하죠.
0: 조립 기술이 있거든요.
2: 네. 네.
0: 설계 기술이 좀 더 원천적이죠.
1: 그렇죠.
2: 그렇죠.
0: 근데 막상 갔더니 설계 기술은 안 가르쳐주려고 하고 조립 기술만 가르쳐주려고 한다든가
2: 어지사해.
0: 가르쳐줘도 모를 거라면서 뭐 너무 대충대충 얼레벌레 가르쳐준다든가
2: 어머어머.
0: 연구실에 커튼을 치고 칸막이를 치는 이 치사한 방법까지
2: 아니,
0: 동원하면서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 K기술진이
2: 네.
0: 정말 실제로 연구실 앞에서 서성이고
2: 아이고.
0: 막 이렇게 커튼 위를 이렇게
2: 어머.
0: 쳐다보면서 그리고 모든 부품을 해체해서 다시 조립하는
2: 이야.
0: 그런 이제 방식을
1: 우리가 또
0: 동원해서
1: 끈질김이 있죠.
0: 앞자같이 기술을
2: 멋지네요.
0: 배웠다고 합니다.
2: 멋져요. 멋져요.
1: 프랑스 선수들 가면 이제 와인이나 먹으면서 어서 봉 뭐 하면서 와 이러는 거죠. 좀

0: 왕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을 배웠다고 해도 바로 만들 수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수입을 해야 됐을 테고.
1: 네네.
0: 그렇게 해서 2004년에 첫 도입된 게 지금 우리가 KTX 역에 가면 흔하게 보는 그 열차 맞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떼제베.
1: 떼제베를 거의 그대로 수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수입한 KTX 차체를 마산항에서 배에서 내리는 뉴스 영상도 있더라고요.
0: 네.
1: 2004년에 도입돼서 지금도 운행 중인 초기형 KTX, 이게 구분을 위해서 KTX1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앞이 다소 뾰족하게 생긴 이 KTX는 프랑스 떼제베를 거의 그대로 수입한 겁니다. 세부사항만 조금 바꾸고요. 모두 46편성이고 1호기부터 12호기까지는 이제 프랑스 알스톰사가 직접 제작했고
2: 네네.
1: 객실 내부에 그래서 알스톰이라고 적힌 동판이 있습니다.
0: 봤어요 저도 이거.
1: 입구에 이렇게 계단 올라가다 보면. 13호기부터 46호기까지는 알스톰사의 라이센스로 우리 로템사가 조립을 했습니다.
2: 그렇군요.
1: 이것도 이제 그 동판이 있습니다. 이 KTX는 영업 최고속도 305km, 동력 집중식이 바람 방식이고요. 한 편성에 20량. 그러니까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기관차를 제외하면 객차는 18호차까지입니다.
0: 그렇죠. 네.
1: 길이가 388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열차고요. 제가 사는 일산에 위치한 행신역은 출입구가 1호차 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2: 네.
1: 18호차에서 내리면 정말
0: 한참 걸어야 돼.
1: 짐 들고 하염없이 걸어야 합니다. 내리기 전에 기차 내에서 1호차 쪽으로 이동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1열에 좌석이 4개인 일반실, 그리고 1열에 좌석이 3개, 하나가 있고 2개가 있죠.
2: 네네.
1: 이런 특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좌석 수는 특실 3개 차로 운영하는 기준으로 955석, 입석 포함 1000석에 가깝습니다. 이게 정말 폭발적인 수용력입니다.
0: 그러니까
1: 비행기 한 대가 보통 200석이 안 되거든요.
0: 그렇죠.
1: 1000명을 한 번에 이동시킨다. 그것도 시속 300km의 속도로.
2: 우와.
1: 이건 좀 혁명적인 거죠.
0: 처음 탔을 때 속도를 보여주잖아요. 모니터로.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거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290km 이게 맞는 거야?
2: 그러니까요.
0: 너무 신기했었어요.
1: 앞모양이 이제 좀 뾰족하고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상어, 백상아리, 청상아리 이런 상어를 모티브로 앞부분을 제작했다고 하고요. 내구 연한 30년으로 2004년에 운행 시작했으니까 2033년에서 34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0: 한 6, 7년 있으면 이제 처음 도입됐던 차가 이제 드디어 사라지는 시점이 도래하는군요.
1: 그렇습니다.
2: 그렇군요. 이번에는 KTX 산천으로 가볼까요?
1: 네. 아까 프랑스에서 이제 기술 이전 받을 때 네. 우리 기술진들이 고생 많이 하고 악착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그렇게 어렵게 고속열차 기술을 배워가지고 국산화에 성공해서 한국 최초 독자 개발한 고속열차가 바로 KTX 산천입니다.
2: 박수. 멋져요. 멋져.
1: 이게 KTX 처음 도입한 지 6년 만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2010년에 이제 KTX 산천이 나왔는데 이 프랑스 기술진이 KTX 산천 개통식에 초대되어서 왔는데 그렇게 대충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려고 막 빼고 했는데 이렇게 6년 만에 고속열차를 실제 국산화해서 만들었다니 정말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표정이 좀 좋지 않았다고
0: 그렇죠.
1: 합니다.
0: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빨리 했어? 이러면 그렇죠. 안 되는데?
1: 그렇죠. 네,
0: 그런 거죠.
1: 이 산천이라는 이름은 중의적인 의미로 우리나라 산천을 누빈다는 뜻과 그리고 이 모양을 보면은 기존 KTX에 비해서 앞부분이 좀 뭉툭합니다. 이게 우리 토종 민물고기인 산천어의 앞부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2010년 3월 2일에 운행 개시했고 KTX와 동일하게 영업 최고 속도는 305km 동력 집중식 그러니까 그 처음에 수입해 왔던 KTX의 스펙과 똑같이 국산에서 이렇게 싹 똑같이 만든 겁니다.
2: 만들어냈군요.
1: 한 편성 열량으로 앞뒤 기관차 제외 객차는 8호차인데
2: 네.
1: 특실 한 개차 편성 기준으로 좌석은 379석에서 410석 정도 나오고요.

0: 로망이에요?
1: 꿈입니다.
0: 아, 로망이에요?
1: 로망입니다. 그리고 그 빨리 합체해서 빨리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또 올 열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아주 이 합체 과정이 아주 다급하게 이루어지죠. 막 옆에 막 그 직원분들 오셔가지고 막 급해요. 막 급하고 막 이 앞에 막 지흥 열리고 막 맞물리는 뽀뽀를 딱 하는데 정말 기회 되시면은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2: 약간 F1에서 바퀴 교체할 때 네네. 엄청 급박하잖아요.
1: 그런 거죠.
2: 그런 느낌이
1: 그런
2: 있네요.
1: 거죠. 여기도 급박합니다. 뒤에 이제 기차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KTX 산천으로 돌아가서 네. 마찬가지로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에 주로 운행을 하고 이 KTX 산천은 승객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기존 KTX에 비해 좌석 간격이 넓어진
0: 넓어요.
1: 훨씬 넓습니다.
0: 아, 그래서 KTX 산천만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1: 있습니다.
0: 에이, 네. 넓다고.
1: 그리고 전원 콘센트가 많아졌습니다.
2: 아, 네,
1: 충전도 할 수 있고 노트북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SRT를 말씀드렸는데
2: 네네.
1: 사실 SRT는 별도의 기차라기보다는 KTX 산천입니다.
0: 그렇죠. 네. 네.
1: 도색이나 내외부 세부 사항만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또 게다가 앞으로 통합 예정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통합한다고 그래요.
1: 네네네. 별다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KTX 산천도 내구현한 30년으로 2040년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할 예정입니다.
0: 물철도 넣고 전현민 PD는 산천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KTX 좋아하십니까?
1: 산천이 낫죠. 국산차잖아요.
2: 그렇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KTX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노래마을의 기차여행 함께 듣겠습니다.

0: 집중식.
1: 그렇죠. 그렇게 적용된 거 있어요.
0: 네. 반면 앞으로 소개해야 할 KTX 이음과 KTX 청룡은 동력 분산식입니다. 오호. 동력 집중식은 이제 말 그대로 기차를 움직이는 동력이 기관차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어서 예예. 힘이 있는 기관차가 힘이 없는 객차들을 끌고 가는 방식이고요. 동력 분산식은 동력이 각각의 차량 하부에 분산되어 있어서 예예. 각각의 객차들이 다 힘을 나눠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KTX와 KTX 산차는 동력 집중식이고요. 네. KTX 이음과 KTX 청룡은 동력 분산식입니다. 이 두 방식이 겉으로 봐서도 구분이 됩니다.
1: 어떻게 구분합니까?
0: 기차의 맨 앞 차량이 기관차 전용으로 승객이 탈 수 없게 돼 있으면은 동력 집중식이고요. 예, 예. 네. 맨 앞 차량부터 승객이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동력 분산식입니다. 실제로 운행되고 있는 동력 집중식인 KTX와 KTX 산차는 맨 앞 뒤 차량이 기관차 전용으로 승객이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력 분산식인 KTX 이음, KTX 청룡 그리고 ITX 열차들은 맨 앞 뒤 차량에도 승객이 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맨 앞 차부터 승객이 탈 수 있는 전철과 지하철도 동력 분산식입니다.
2: 그럼 담당자는 보통 어디 있어요?
0: 담당자?
2: 없어요?
1: 기관차. 네.
0: 기관사는 네. 맨 앞 칸이 있습니다. 승객이 탈 수 있는 기관차라 하더라도 네. 맨 앞 칸에 이렇게 별도의 칸이 있어서 앞을 볼 수 있는 기관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1: 운전석이 없이 가지는 않겠죠.
2: 그렇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0: 운전실이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겠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최신 기종일수록 동력 집중식이 아니라 동력 분산식을 그러니까. 채택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0: 이건 우리나라 철도 환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철도 환경은 일단 정차역이 많습니다. KTX 타보면 빠르면 15분, 보통 20, 30분에 한 번씩 서야 합니다.
1: 그러니까.
0: 섰다가 다시 출발해야 하죠. 네. 그래서 정차역이 많으니까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지했다가 또 빠르게 가속하는 이 가감속 성능이 중요한데 예. 동력 집중식보다 동력 분산식이 가감속 성능이 좋습니다. 이게 동력 집중식은 이 힘이 맨 앞에 있는 기관차에 몰려있기 때문에 예예.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뒤에 있는 힘없는 객차들이 관성에 따라 앞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1: 그렇죠. 밀죠, 이렇게.
0: 그래서 이제 그 쏠리죠. 기차 탈선 사고가 나는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브레이크를 잡아도 뒤 객차가 멈추지 못하죠.
1: 쏠리면서 때문에.
0: 쏠리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제가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데.
1: 예. 아니, 충분히 이해됐어요.
0: 앞으로 밀려가면서 그렇죠. 이제 탈선이 되는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급정거를 못합니다. 천천히 감속을 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로 감속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네. 반대로 속도를 올릴 때는 기관차가 힘이 없는 뒷차들을 끌고 속도를 올려야 하므로
1: 당연히 가속도 시간이 걸리겠네요.
0: 시간이 걸립니다.
2: 그러니까
0: 가감속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가속이 붙고 나면 동력의 중심이 앞에 있으니까 잘 달리긴 합니다. 네. 반면에 동력 분산식은 각각의 차량 하부에 엔진이 나눠서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네, 방식이라 네. 말하자면 모든 차량이 손잡고 강강술래 하듯이 다 같이 손잡고 다 같이 움직였다가 다 같이 멈춰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쏠리고 몰리고 뭐 그런 위험할 게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가감속이 빨라지는군요.
0: 가감속이 신속합니다.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로백과 백제로가 빠르다는 얘기죠.
1: 그러니까.
0: 그래서 정차역이 많은 우리나라 철도 환경에 유리합니다.
2: 그러네요.
0: 그래서 최근 열차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게다가 동력 분산식은 맨 앞뒤 차량에도 좌석이 있으니까 객석이 확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2분, 3분마다 정차하고 또 출발하는 전철 지하철도 다 이런 이유로 동력 분산식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1: 아, 괜찮은 설명이에요. 네. 이게 뭐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2: 그러니까요.
1: 알면 있어 보이고 자랑하기 좋은 기술 팁이에요. 저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좀 고급진 거 어디 가서 좀 세 좀 할 수 있는 거 좀 더 없나요?
0: 소소하게 하나만 더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예전 디젤 기관차 생각하면 맨 앞쪽에 기관차가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객차가 시작돼서 네. 객차가 쭉쭉 이어지다가 그 맨 마지막에는 객차로 뚝 끊기는 거죠.
1: 뚝 끊겨 있어요.
0: 근데 요새 돌아다니는 KTX나 ITX 같은 열차들을 보면 앞에도 기관차가 있고 맨 뒤에도 기관차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니 무겁게 왜 맨 뒤에 기관차를 달고 다니지?
2: 그렇죠.
0: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냥
1: 그러니까 반대로 올라오나?
0: 편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형태입니다.
1: 미는 용도로 쓰는군요.
0: 맨 뒤에 있는 기관차는 말하자면 후진을 하면서 뒤에서 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민다.

0: 노래마을의 기차여행 함께 들었습니다. 차카차카 전현민 PD와 KTX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이제 KTX 그다음에 KTX 산천 다음 이제 이음가 이제 이음.
2: 네, 차례로는 그런데 이음과 청룡 이야기하기 전에 알면 유식해 보이고 자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1: 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저도 어디가 아는지 좀
2: 알게요. 네. 아까 제가 KTX와 KTX 산천을 설명하면서 두 기종이 동력

0: 푸시 앤 풀 전문용어로 PP 방식. 우리 차카차카도 권영주가 앞에서 끌고
1: 그렇죠.
0: 강다솜 밑 뒤에 있습니다.
1: 원래 이제 PP죠.
0: PP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동력 분산식에는 논리상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2: 네.
0: 동력 집중식이라서 기관차가 앞에 있고 또 기관차가 메인 뒤에 있으면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이 PP 방식이 가능하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KTX, KTX 산천 이 동력 집중식 열차 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오, 아니 뭔가 친절한 공대오빠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동력 집중식, 동력 분산식, 그리고 동력 집중식에 적용되는 PP 방식까지 공대 나오셨나요?
1: 공대오빠야.
0: 아닙니다. 제가 문과 나왔는데 예, 아는 채에서 죄송합니다. 공대 아닙니다.
1: 아예 지금 아직 남았어요. 그 지금 KTX 이음하고 블루드래곤이 남았어요. 청룡.
2: 그렇죠. ITX.
0: 예, 최신 규정들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이 원고를 쓰다 보니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KTX 이음 청룡 동력 분산식입니다.
2: 네.
0: 그리고 ITX 이것도 동력 분산식입니다.
2: 네,
0: 현재 운행 중인 열차를 몽땅 한번 정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2: 1타 강사 같아요.
1: 1타 강사야.
2: 자, 남은 KTX 이음과 청룡 여기 ITX 시리즈까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차 덕후 차카차카 담당 PD 전현민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디벤.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방송 못 들으신 분들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4: 네. 차카차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캐스트 통해서도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차카차카 빌려드릴게요.
3: 오늘은 5597님께 빌려드리는군요.
4: 항상 이 시간에 귀가 번쩍하게 하는 자동차 소식을 접할 수 있어서 온 가족이 유익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최고예요. 어르신께서 자동차 박사 될 듯하다.

0: 경로당에 추천하신대요라고 남겨주셨어요.
1: 드디어 차가차가 경로당 홍보대사가 나타나셨군요.
0: 네, 그동안 뭐 택시, 버스,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차가차가를 알리고 홍보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경로당까지 진출합니다.
1: 그러니까 차가차가 들으시면서 옛날에 탔던 본인의 차 얘기도 나누시고 또 저희가 자주 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는 잘 듣고 기억하셨다가 손자들이 오면 이게 이런 거야 라고 소재로 써먹어도 좋을 것 같죠?
0: 네. 기꺼이 경로당 홍보대사가 되어주신 5597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차카차카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주소와 이름 남겨주세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즐거운 주말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권용주,
0: 강대소매 차카차카였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MBC 충북에서 알려드리는 재난안전 행동 요령입니다.
4: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5: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6: 어? 여긴 어디지?
4: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5: 다녀오겠습니다.
6: 어? 토끼다!
5: 길을 잃었어!
6: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4: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7: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4: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6: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4: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아빠!
6: 엄마!
8: MBC 라디오.
9: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0: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11: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0: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11: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12: 인천 세븐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송도 컨벤시아 인천 세븐테마 밀리언 쇼.
1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5: 인쇄는 와우프레스.
1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7: 제가 들어드릴게요.
18: 여기 앉으세요.
1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6.1MHz MBC 충북 라디오입니다. HLAOSFM. 자연의 소리 MBC 충북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9: MBC 9시 뉴스입니다.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이 약 5천 명을 철수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국방장관이 독일에서 약 5천 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면서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철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에 배치된 3만 6천여 명의 미군 병력 가운데 14%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동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메르시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당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일찍 철수해 3년 뒤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플로리다주 연설에서 제대로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군 공격으로 이란 군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면서 이게 경기였다면 그들은 중단시키고